0: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자연에는 억지가 없죠. 매미는 여름에 울고 코스모스는 가을을 기다리고 서두르지도 않고 다른 계절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자기 몫을 살아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은 뜨거운 여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절도 가장 아름다운 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더운 여름 탓을 하기보다 이 계절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뜨라니 도울게요.
1: 할렐루야! 나는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1: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함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마 말씀 카드 받아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고요. 사랑의 띠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끝내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최범철 장로입니다. 더울 때일수록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 잘 붙드시고 승리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울수록 집에 있으면 더 덥고 짜증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면서 스트레스나 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좀 해결하고 또 힘을 얻는 아침 조깅을 즐기고 있는데, 운동은 참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또그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상기하는 시간이 돼서 정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운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운동으로, 움직임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광주 겨자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범철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9년째가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38년 동안 하시고, 지난해에 새로운 박종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교회가 평안하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인수인계가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서 요즘에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CBMC,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은 한국 기독실업위원회 중앙회장을 2024년에서 2025년 2년 동안 임기로 중앙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CBMC를 밑에 지회장에서부터 연합회장, 또 중앙에 부회장을 10년 하고 중앙회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우리 한국 CBMC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는 우리 CBMC는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일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고 또 일터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CBMC의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2030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2030년까지 우리 회원이 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일터에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지혜가 500개 지혜로 성장하고 회원이 만 명의 회원이 되어서 역동적인 일터 복음화 사역,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추진했고 그 후속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예배 때나 집에서는 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부르지는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니까 내가 소리를 못 내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대중들 앞에서나 또 교회 앞에서는 찬양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는 주로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있을 때는 같이 분위기 휩쓸러서 그런 찬양의 기회는 없는데 혼자 있게 되면은 흥얼대면서 예수로 나의 뭐 구주 삼고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날 주셨던 찬양을 그 아는 대로 그냥 부르면서 계단도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이런 적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매일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새벽 예배에 은혜가 되었는지 또그 찬양을 내가 좀 익숙하게 안 하는 찬양이어서 그런지 나도 흥얼거리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교회 계단을 내려오곤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찬양을 부르고 또 가정 예배 때나 내가 구역장으로서의 인도할 때그 예배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자주 부릅니다. 왜이 찬양을 부르느냐 하면은 그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거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거 아주 감동이고 또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성경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8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면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네 조상들의 신을 믿든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을 믿든지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 CBMC는 매년마다 8월 중순쯤에 한국대회라는 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전국 해외의 회원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 재확인하고 일터 성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결단하는 영적 그런 축제이고 사명의 대회입니다. 한국 CBMC는 한국 대회를 통해서 예배, 그 말씀, 교육, 교제,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연합 사역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 대회입니다. 이번 제52차 한국 대회는 대구 엑스코에서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주 강사로서는 첫날 밤에 김성년 목사,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목사님이시고 둘째 날 메인 강사는 한창수 목사님입니다. 대구 엠마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윤학렬 영화감독과 최병호 교감 선생님, 탤런트 진태연 박시은 부부, 찬양사역자 김명식, 공연팀으로는 옹기장이 선교단과 김신희 가수, 김하람, 찬미 워십팀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쟁쟁한 멤버들이 강사로 또 공연자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2차 한국대회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리 회원들이 모이는 대회인데 매년 치르는 한국대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복음주의 일터 복음화를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그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 CBMC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성실히 수행해서 일터 복음화의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다짐하고 또 재충전하고 재확인하는 이런 한국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종종 부르게 됩니다.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백성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기만 하고 또 읽기만 해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주 용솟음 치듯이 가슴을 적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면서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학 때 믿게 됐는데 늦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느 길을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고마운 것이 제 아내 이한나 권사에게 굉장히 고맙고 내 구원자입니다. 제가 대학을 복학하고 예수님도 모를 때에 예수 집안에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이한나 권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보려고 지금도 노력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늦게 믿은 예수님을 빨리 믿은 다른 사람처럼 섬겨보고자 더 노력되었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겼고, CBMC도 정말 열심으로 복음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가족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매를 둔 아버지이고 큰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광주에서 살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첫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세 자매의 어머니가 됐고 나는 세 자매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이 권사에게 얼마나 애들 키우게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를 키워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귀찮고 힘든지를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얼마나 예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좀 해달라 하면은 이제는 잘 안 해줍니다. 어려서는 무한대로 해줬었는데 지금은 좀 커서 그런지 제가 액을 복권을 해야지 겨우 뽀뽀를 한번 볼에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애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감동했고 감명 깊었습니다. 새 아이가 저녁 때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질서 있게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지켜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를 아주 행복하게 느끼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전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손녀 손자 키우시면서 이 행복을 만끽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고 좋아했던 세 번째 찬양은 가사가 참 가슴을 많이 감동시켜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그 3절인가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굴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정말 위대하고 무한하시면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셀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바닷물도 우리가 벌써 셀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늘도 어떻게 재서 우주선을 타고서 좀 재 수는 있겠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거의 3분의 2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늙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면서 시편 78편 18절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후대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 욕심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손 굳게 잡고 신앙적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같이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의 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

날까지 오직 예수 생명만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뜨거운 여름 승리합시다. 화이팅!

최범철 장로님의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오늘 사랑해드란 일부 끝 찬양인데요. 최범철 장로님의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찬송시 작가 애니 셔드 호크스입니다. 그녀는 이 찬송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태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한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에 선율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곡가 로버트 로리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 후렴을 더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후렴의 기쁨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치솟거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음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듯 흐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디를 충분한 호흡으로 이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마디마다 잠시 숨을 쉽니다. 그 짧은 호흡은 단순히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은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쉼이 하나의 선율을 완성합니다. 쉼이 없다면 음악은 선율이 아니라 끝없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음악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의 의미를 더하고 다음 선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을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말은 침묵에서 태어나고 참된 음악도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과 쉼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그 시간은 음악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쉼마저 다음 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익숙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걱정의 소리, 욕심의 소리, 세상의 기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작은 쉼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무더운 여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저희 공연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1: 한 아이의 노래는 작을 수 있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는 큰 힘이 있거든요.
2: 저희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노래를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오늘의 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의 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4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제가 아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두 개의 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집은요, 이 집의 주인의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사사라고 하는 역할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교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거대한 종교 집단이죠. 그런데 그 종교 집단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직자들, 목회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목회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넘버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대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근무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사람의 근무지였어요. 집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만나가 또 들어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요, 그냥 우러러보는 이력서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아, 파라꾼이 있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집이 청와대인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환경이 또 있겠습니까? 자, 이곳은 어디냐? 바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요, 이력서에 쓸만한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아니, 초라하다기보다 너무 평범합니다. 왠지 집에 가면 된장찌개 냄새가 날 것 같은, 청국장 냄새가 날 것 같은 평범한 집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저녁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앉혀놓고 한 문장씩을 가르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우게 했어요.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아버지가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집은 완벽해요. 대제사장 엘리의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은 그냥 평범한 그만그만한 서민들, 이스라엘의 가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 집은 과연 어느 집일까요? 첫 번째 집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집일까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건 이력서로만 본다면 첫 번째 집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엘리의 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어요. 홉니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알죠.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두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집에서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가르쳤던 그 가정들은 3000년을 견디는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들도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당연히 배워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걸 구별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을 강탈했어요. 훔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문에서 수종을 두는 구별된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때요? 타당한가요? 잘못된 것을 말했어요.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훈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엘리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하는데, 저주를 자청했다는 말은 이들이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을 스스로 벌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아들들은 사실 아버지에게 되게 혼날 것을 두들겨 맞을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알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지? 엄청나게 혼나겠지? 그러나 차라리 혼나고 내가 이런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아들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회사 대표가 있는데 아들을 회사 본부장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회장이 들어요. 자, 그런데 간부 회의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김본부장, 요즘 너 말 나오던데 그거 처신 좀 잘해야겠어? 그리고 넘어가. 그럼 다른 간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공식 석상에서 오히려 권위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은 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경계선을 긋지 않는 훈계가 있어요. 너 잘해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을 긋지 않은 훈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하지 마 정도로 타이른 것을 저주를 자청하되 아빠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즘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신앙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가르치고 잘못된 건 아이가 아프더라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떠한 책임과 권위를 주셨냐면, 너는 창조자 된 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타이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돼요. 때로는 이 아이가 마음에 불편하고 나 아빠와 절교야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회복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는요, 타이르기는 했지만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잔소리는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타이르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제대로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찌하여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남을 상해하고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가고 심지어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도 나에게 속한 자녀들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구별된 재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을 몰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 배웠어요. 이건 알아요. 아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뭐 이래도 괜찮을 텐데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대제사장인 아버지밖에 없어요. 제사장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들의 자격을 박탈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선을 긋는다는 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내 아빠 말 듣기 싫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엘리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방황할 거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놔야 돼. 그것도 나쁜 거,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사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보다 엘리에게는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의 기분이 상하는 게 사실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나 엄마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자녀에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실패를 보세요. 엘리의 실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한 거기에 기인한 겁니다. 엘리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줬다니까요. 딱 하나만 빼고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그 마지막 아들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성적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녀들을 배부르게는 했지만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죠. 살찌게는 했지만 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엘리는 이미 눈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과정에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출산하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제 엘리 가문의 명맥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빠들 혹시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데. 네, 저도 압니다. 그 수고는 분명 사랑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도요, 아들의 배는 채워졌어요. 문제는
무엇을 채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갑

밥은 채워줬어요. 그러나 마음은 비어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방은 가득했겠죠. 그러나 그 방에, 그 집에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 옆 엘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성전 옆에 가까이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청사진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에 제가 소개드린 쉐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순서와 장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게 순서가 아니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요, 스마트폰 누르면 자녀 통장으로 이체가 돼요. 그런데 믿음은요, 통장 이체가 되질 않아요. 내 믿음으로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이에게 어떤 복이 흘러갈 거다? 그래요, 복이 흘러갈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내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구원받을 믿음은요, 부모가 물들여줘야 합니다. 오늘 쉐마,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아이에게 물들이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구원받을 믿음을 부모가 물들여야 돼요. 재산은 물려주는 거지만 믿음은 물들이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직분과 성전, 건물은 물려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자, 다음은 장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죠?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퇴근한 아빠가 엄마에게 건네는 말투, 밥상에서의 대화, 얼마나 다정하고 끈끈합니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회사에 어려움이, 일터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갔을 때 온전하게 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화내는 대신 조용하게 아빠가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에 아빠가 보여주는 것이 교리이고요, 매일 밤 열리는 일상의 부흥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그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보여주는 일상의 자리가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아빠의 설교단이 되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그게 성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의 주제, 주님 제가 아빠입니다는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저는 아이를 온전하게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꿋꿋하게 자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물들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있죠? 이 성경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질 리는 없지만 하나만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 땅에 우리 특히 아빠들,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이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성경이 없겠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보여줄 성경책이 없네? 그러면 유일한 성경책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게 유일하게 남은 성경이에요. 제가 언젠가 청년회 수련회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고 도화지를 줬어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안아주는, 그리고 나에게 상장을 주는 하나님을 그렸어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청년부 안에서 제일 똑똑한 자매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린 하나님이 충격적이었어요. 뭘 그렸냐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나를 미는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따로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너왜 이렇게 그렸니? 펑펑 울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목사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를 항상 낭떠러지로 밀거든요. 야, 너 이걸 또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도 너무 권위적이고 항상 아빠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 아빠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성경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아빠라는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면, 내가 유일한 성경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왜곡되게, 그래서 언젠가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려봐라고 했을 때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게 하진 않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아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가정은 부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돋보기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일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 집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의 거울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타이르기만 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약함과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웠던 사랑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 대신 먼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항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잔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넘치는 것이 자녀들을 적시게 하시고 저희의 밥상이 성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이라는 성경책에서 자녀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이별과 상처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 애써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마음의 패인 슬픔은 우리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리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고 위로해 줍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 눈에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완벽한 평안을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겪는 지금의 시련과 눈물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천국 가는 순간 주님의 품에서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삶의 아픈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러빔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0: 아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 시련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조금 선선한 날씨도 있는 것 같고요. 일교차가 조금은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교차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소망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식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부르짖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수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방송 선교사들에게 주의 전파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모양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6304번님,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이형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남편의 반대와 빚이 많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 살다가 이제 막 빚을 다 갚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싶다. 남은 여생 즐겁게 살고자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암 소식으로 낙심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는 집사님 되어서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304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이형숙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6304번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이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기도의 제목은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0: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이제야 살겠다 싶었는데 암 소식이라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수많은 투덜거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그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억울했던 모든 삶을 토해내는 딸처럼 이 딸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어쩌면 기도한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을 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속에 찬양의 멜로디를,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시고 젊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그의 영혼의 등불이 되고 다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다시 예수를 찾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 치유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찬양의 제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을 정죄하거나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그의 삶을 판단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집사님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함께 울어주며 함께 속상해하며 그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주님 기도합니다.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그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치료하심으로
1: 아멘.
0: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이형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주님의 때에 영과 육이 회복되는 우리 이형숙 집사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1676번님. 가족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밤을 새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끊어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1676번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남편과 아들이 미디어 때문에 밤을 새는데 그의 삶의 균형이 깨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주님, 1676번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1: 아멘.
0: 가족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그들의 삶의 균형을 지켜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어쩌면 그들의 남편과 아들의 마음에 많은 속상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깨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선한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멋진 것에 그들의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 조금만 더 마음이 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1676번님의 가정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마 말은 못해도 이 시간 방송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들 동일한 기도 제목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참 밤새도록 핸드폰을, 그리고 수많은 웹툰을,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있을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인간관계

0: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1676번님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아, 오늘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종혜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던 기도 제목들, 또 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곡 주 음성 외에는 나무엔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0: 2676번님. 사랑하는 올케가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로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우리 올케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676번님의 가족과 또 우리 올케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2676번님, 사랑하는 올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더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항암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인간의 한계를 좀 느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인생의 주가 필요하구나. 이 많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좀 나올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시듯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2676번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나팔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올케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이 치료 중에 있는 올케에게 따뜻한 손을 좀 내밀고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하는 올케가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2676번님의 모든 가정과 그의 모든 식구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세 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9039번님. 지난 관계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형용할 수 없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며 제 삶을 누구보다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한 예배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슬픔과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 영적 전쟁 중인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한 후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 위험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저희 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친히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치료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되어 기뻐 뛰며 더 크게 쓰임받는 저희 딸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9494번님. 표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자 마음의 어려움과 아,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위로와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9039번님, 또 익명의 성도님, 9494번님, 이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길 때마다 그의 고통이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9039번님, 관계로부터 참 좋은 만남으로부터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더 좋은 보배피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도 섰습니다. 주님, 이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아울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후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불면증, 하나님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게 세트처럼 다가와 이제는 자살의 위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한 기도만큼 더

0: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 기억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이미지들을 좀 지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이들의 가정에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9494번님, 하나님 표현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답니다. 주님 하시죠. 지금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다급한 시간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를 바라보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찾아가셔서 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셔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9039번님, 익명의 성도님, 9494번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손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소망의 가족분들도 정말 다 꺼내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 아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니 모두 맡기고 또 우리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위로와 축복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는 나의 주님, 이 시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들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반석교회 양정혜 목사님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혹시 삶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다면 언젠가 내 모든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후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poke with remarkable clarity.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This verse does not mean that having money is wrong.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필요한 삶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Money is a lot tool that God has and truth to us.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We need money to live our daily lives.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은 꼭 필요합니다. Money is also ready to care for our family, raise children, and do good work.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However, Jesus teaches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money.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It is that God must be the Lord of our lives.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It is not wrong for us to possess money. 하지만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But money must never possess us.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돈과 재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Today, let us examine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money and wealth. 첫째,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First, God tells us not to love money.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 of evil. 성경은 결코 돈이 약하다고 악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The Bible does not say that money is itself is evil.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The problem is loving money.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When we love money, we begin to depend on what is more than a God. 돈을 사랑하면 탐욕이 생깁니다. The love of money produces greed. 탐욕은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Greed seals our contentment.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기지고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No matter how much we have, we always want more. 결국 마음에는 평안 대신 근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ventually, unceased repress peace in our heart.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at is why God calls us to guard our heart.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Second, we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hat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한 사람 반드시 한 주인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A person will always love us much more than the other.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돈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When we love God's purpose, money becomes His tools, our tools. 그러나 돈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But when money comes first, God has put it

0: out of the center of our reed.
1: 우리 가치관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0: Our values are shaped by where we place our heart.
1: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0: Choosing God is the wisest way to live.
1: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십시오.
0: 국가 first.
1: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0: So God teach us to live generously.
1: 기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0: Hebrews chapter 13 and 16 tells us not to regret doing good and sharing with others.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 God does not bless us with wealth for ourselves alone.
1: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0: He gives this so we can love our family and serve our neighbor.
1: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0: Generosity is a visible expression of God's love.
1: 작은 나눔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0: God treasures even the smallest act of giving.
1: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0: We do not give because we have plenty.
1: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0: We give because we have grateful heart.
1: 우리는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의 말처럼 콩 한 쪽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0: First, God calls us to manage our finances wisely.
1: 잠언 21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귀한 보배를 남겨둔다고 말씀하십니다.
0: Proverbs chapter 20, teaching that the wisest show us valuable resources.
1: 성경은 계획 없는 낭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0: The Bible does not praise careless spend.
1: 저축과 절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0: Saving and careless plans are active right wisdom.
1: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0: We are stewards.
1: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0: It is our responsibility to manage what God has entrusted to us.
1: 재정 관리 믿음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0: Financial stewardship is also part of our path.
1: 다섯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0: We must put our hope in God rather than wealth.
1: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재물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0: First Timothy chapter 6, 17 and 18 teaches that wealth is uncertain, but God is faithful forever.
1: 세상의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 Earthly wealth can disappear at any time.
1: 경제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0: Economic change.
1: 직장도 변할 수 있습니다.
0: Job change.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Circumstance change.
1: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0: But God do never change.
1: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0: God loves all our needs.
1: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0: He is our heavenly Father. Who faithful care for us?
1: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0: Therefore, we should place our trust in Him.
1: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우리에게 또한 쌓으라고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0: Finally, Jesus tells us to store up treasure in heaven.
1: 땅의 보물은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0: Our trees will one day fade

0: 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But this life to live is for God's kingdom has eternal value.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습니다. Surely the gospel has eternal significance. 사랑으로 섬긴 것도 남습니다. Serving others in love lasts forever.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한 것도 남습니다. Prayers of personal faith remains precious people God. 눈물로 심은 믿음은 열매로 맺어서 남게 됩니다. Faith is shown in tears reveal fruit.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Our true strength is found in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돈의 주인을 바꾸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Today we are last called to reject money, but to let God be his master.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Money must never become our master.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Jesus Christ Lord must be our Lord.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Do not love money more than God.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마십시오. Choosing God's people wealth.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Trust God in every seed of God.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과 그 삶터 위에 돈과 더불어 물질과 모든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같은 날 일산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 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순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무대, 충주 마마클럽의 헌금 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 재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교계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지역 복음화의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지역 복음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환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중계소는 FM 104.7MHz, 출력 500W로 가섭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의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 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는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90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계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운 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국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의 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원섭 목사가 어제 9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 목사에 부임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심원섭 목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서든 베티스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석사와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서울 개포동교회에서 부목사 등으로 사역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미국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목자들은 깊은 밤이 되면 양떼를 안전하게 뉘우기 위해 바위와 숲을 이용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나 도둑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 자신이 직접 좁은 우리 입구에 몸을 이어서 출입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험난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친히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도둑으로 표현된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 흘려 사신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저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란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가장 최상으로 충만하여 밖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불안과 걱정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된 절대적인 평강과 자유 그리고 벅찬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일로 조바심을 내고 끝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낸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된 이 풍성한 삶을 거짓된 도둑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혹여나 도둑처럼 찾아온 두려움이 내 안의 평강을 빼앗으려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풍성함을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웃음이 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음이 그치지 않고 늘 미소가 가득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2012년도 5월 2일 날 갑상선암 변절제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을 인하여서 급성 심부전증이 왔고 또 급성 고혈압, 급성 당뇨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이어져서 왔고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육체적인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2: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김마리아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제가 그 당시에 문턱에 딱 갔을 때 제가 죽어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나 죽었나 보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는 솔직히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병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0: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희 친정 언니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언니한테 우리 언니가 제 눈을 딱 마주쳐서 내가 언니 나 살았냐고 그 말부터 먼저 나오면서 우리 언니가 살았다고 살았다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먼저 한 말이 언니 나 살았으면 나 퇴원하면은 나 교회 갈 거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친정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1: 죽다 살아난 동생이 눈 뜨자마자 교회를 가겠다는 말에 언니는 화를 내지만 가족들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이 가정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0: 남편이랑 형부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부, 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형부 나 살려난 거니까 나 퇴원하면 교회 갈 거라고 남편한테 서점 가서 성경책 좀 사달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형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언니가 너무 지금 첫째가 지금 다 죽어가고 걱정돼서 저렇게 화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처제 안 아프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처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처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남편도 알겠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따가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결단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결단했다고 나 교회 갈 거라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너가 절에 열심히 다닌 것처럼 그럼 너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발로 교회 간 거예요.
1: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파 선교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사랑하는 우리 김연서 언니.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언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언니가 지금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랬는데 언니 왜 모르겠어. 그치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동생이 알잖아. 지금 하는 예수님을 믿고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나는 원하거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셔. 그리고 언니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언니가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언니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 나의 기도가 언니한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언니를 품으로 안아주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언니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마리아 집사님을 통해 친정과 시댁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제 가까운 가족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있지 않는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친정 언니 가족도 지금 구원을 하고, 영혼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음이 들어갈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복소리.

오늘 김마리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김 집사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의 삶이 조금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보내는 노동자 수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와 일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고용을 했을 때 지불하는 업체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일하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한 줄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조찬미 씨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화를 벌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의 주민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모습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예전에는 어디든 값싼 노동력으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데일리 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의 계약상 월급이 3천 위안 안팎였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쥔 돈은 3천 위안 중에 600위안이었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600위안도요. 월마다 받는 600위안 가운데 북한에 가면 내가 너를 추천해서 너를 해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하죠.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의 반복인 그곳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26번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일하는 중인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출퇴근 중인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이렇게 OAP데이 듣는 이 모든 시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또 출석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시간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통일 배우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오프닝에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 우리로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받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북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보내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유엔이 이 외화벌이를 허용해준 국가에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는 북한의 군인이나 특정 기관 소속 인력들이 실제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여럿 포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력을 러시아 건설 현장에 보내면서 러시아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보내면서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1번 외교관, 2번 유학생, 3번 관광객. 외교관,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갈지, 유학생으로 갈지,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지. 참고로 2년 전에 러시아에 수천 명을 보내려고 비자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자로 가는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지는 않겠죠.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교관일까요? 유학생일까요? 관광객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통일 배우기의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노동자들을 보낼 때 북한 주민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낼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위장 신분으로 갈지. 외교관 1번, 유학생 2번, 관광객이 3번인데요. 보통 가면 몇 년 동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통제를 받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픈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노동자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2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올해 3월쯤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성과 사회안정성, 핵 관련 기관에 소속된 군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죠. 정상국가를 원한다면서 정상국가의 모양을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북한인데 정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실 줄 믿으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해외에 나가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장시간 일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데일린케이가 조사한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상의 월급이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럼 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계약상 임금인 3천 위안의 어느 정도일까요? 1번 50%, 2번 80%, 3번 20%. 50% 절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8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를 손에 줄까요? 60만 원이니까 뭐 3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을 뺀 금액이 48만 원이 들어올지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20% 절반 아니면 80% 어느 정도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지 샵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별도로 답장을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답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도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퀴즈 정답 나누면서 OLP데이 마무리할 텐데요.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을 때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돈은 약 어느 정도일지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20%였습니다. 실제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2만 원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갔을 때 그 월급 가운데는 의료비용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본인이 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 돈을 들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간부, 간부의 간부, 간부의 간부의 간부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이런 북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날 서로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0% 맞춰주신 분들도 제가 선정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녘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찬송시 작가 애니 쇼드 호크스입니다. 그녀는 이 찬송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태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한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에 선율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곡가 로버트 로리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 후렴을 더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후렴의 기쁨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치솟거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음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듯 흐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디를 충분한 호흡으로 이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마디마다 잠시 숨을 쉽니다. 그 짧은 호흡은 단순히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은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쉼이 하나의 선율을 완성합니다. 쉼이 없다면 음악은 선율이 아니라 끝없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음악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에 의미를 더하고 다음 선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을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말은 침묵에서 태어나고 참된 음악도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과 쉼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그 시간은 음악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쉼마저 다음 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익숙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걱정의 소리, 욕심의 소리, 세상의 기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들이

0: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작은 쉼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시내를 두루 살피던 왕이 어느 날 시장 한 모퉁이 앉아 구걸하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왕은 그만 그 거지 소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결국 아무 일도 못할 정도가 돼서 담당 의사에게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소녀를 당장 데려오도록 명령하시라고 했지만 왕은 소녀를 데려올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묘안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소녀하고 똑같이 거지가 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거지가 돼서 그녀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낸 것입니다. 왕은 누더기를 입고 왕궁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이 이야기의 왕은 예수님이고 거지 소녀는 우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1069 문자 우물정1069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찬양을 신청하시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짓누르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가 겪은 내적, 외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은 대적들과 이웃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통렬한 조롱과 날카로운 비판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수군대고 피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처럼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무리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려운 현실에 둘러싸여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더는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자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자로서 이것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계약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인지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8413번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5번님 익산에서 고맙습니다. 049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종호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0: 뭐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 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본부에 이어서 충주 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지역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렇죠 이야,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 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아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아, 언니에게 제가 전화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1: 네, 여보세요?
0: 자, 방은경님 언니
1: 네
0: 맞죠?
1: 네
0: 자,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1: 네
0: 동생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네,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2: 네
0: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2: 아, 네네, 목소리가 비슷해서.
0: 목소리가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네.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2: 네.
0: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방송인 네, 거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2: 예.
0: 예, 처음 들었어요?
2: 예,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2: 네.
0: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인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2: 아, 네.
0: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 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2: 아, 네. 오늘 예. 그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예. 식사 겸 해서 모여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딸이 네. 몇 살인데요?
2: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2: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방학인가?
2: 아직 방학이에요. 여름방학.
0: 아, 방학이구나.
2: 아, 네.
0: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2: 네.
0: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족이 다 모였습니까?
2: 아, 저희 자매고. 네.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0: 예, 예.
2: 예, 같이 모여있어요.
0: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네.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2: 네네.
0: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네.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2: 아 예빈이요.
0: 예빈이.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해요.
3: 예빈이.
0: 우리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0: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1: 네.
0: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예. 제가
1: 아.
0: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
1: 네.
0: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153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쭈꾸미가
0: 쭈꾸미,
1: 좋아요.
0: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그래.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1: 네.
0: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1: 아, 네.
0: 그쵸?
1: 맞아요.
0: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1: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0: 예.
1: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0: 예.
1: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0: 예.
1: 하루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0: 네.
1: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0: 아,
1: 주파 막
0: 코로나
1: 그렇게
0: 계기로.
1: 되면서, 예,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드리게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0: 맞아요.
1: 다시 나가는 게잘안
0: 우리 프로그램
1: 되더라고요.
0: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1: 네.
0: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는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1: 네,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0: 네.
1: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0: 예.
1: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0: 야, 예빈이는 나가고 있구나.
1: 근데 둘째는
0: 예.
1: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어머니는 어떠세요?
1: 아, 어머니는
0: 예.
1: 아주 열심히
0: 열심히
1: 교회
0: 신실하신,
1: 생활하시는, 네,
0: 예.
1: 신실하신
0: 어머니는
1: 권사님이십니다.
0: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 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1: 아유, 기도는 해도 조마조마하진
0: 아,
1: 않아요.
0: 그래요?
1: 네.
0: 하나님께
1: 네.
0: 탁 맡기고, 그래.
1: 아유,
0: 알아서
1: 그럼요.
0: 되겠지, 이러면서.
1: 그럼요.
0: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혹시
1: 네.
0: 극동방송 아시나요?
1: 예,
0: 잘
1: 알죠.
0: 알고 계세요.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우리
1: 네.
0: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1: 네.
0: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1: 네.
0: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같이
1: 네.
0: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방소희님.
1: 네.
0: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1: 네.
0: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문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저
1: 사랑해,
0: 따라서.
1: 하나님. 아, 네.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고요.
0: 네네.
1: 우리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2: 아, 네.
1: 아, 은경님,
2: 아, 네.
1: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 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2: 네.
1: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 네.
1: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 라고 하면서
2: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소희님.
3: 네.
1: 잘 들으셨죠?
3: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네. 네.
1: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네.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3: 네.
1: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3: 네.
1: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3: 응?
1: 그렇죠?
3: 네.
1: 예빈이
3: 네.
1: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네.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3: 인생 찬양이요?
1: 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3: 원하고 바랍니다.
1: 바라고 원하고.
3: 네. 잠시만요.
1: 원하고 바라고 잠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3: 예. 네. 아, 네.
1: 원하고
3: 기도합니다.
1: 바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3: 네.
1: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3: 아,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네.
3: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1: 네네.
3: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1: 네네.
3: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렇구나. 예.
3: 네.
1: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보셨어요?
3: 아, 네. 저도 네 불러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1: 그렇구나. 예.
3: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3: 네.
1: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0: 같은데요. 언니가 이제 오늘
1: 네,
0: 언니
1: 감사합니다.
0: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1: 네네.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0: 아,
1: 할게요.
0: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견과로
1: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 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밌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택배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2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방학 또는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라고 7770번님 사랑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인격의 주님께 너무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1: 네, 차 안이에요.
0: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갖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지금 정차하셨어요?
2: 네 마침 여기
0: 마침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2: 네.
0: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2: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2: 네 라디오.
0: 라디오는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2: 네 맞아요.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네. 길이십니까?
2: 그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2: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예
2: 학원을 마치고 지금 롤러
0: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2: 예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딸.
2: 네.
0: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2: 아니
0: 그냥 그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2: 네네 그
0: 예 네. 하긴 롤러 스케이트도 실내장에서 맞아.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 수 있으니까
2: 네 그쵸?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0: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렇죠
2: 네

0: 일라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1: 또 달라요. 네.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이라고 주셨습니까?
0: 아,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1: 예.
0: 제가 사실 극동방송을 그냥 어떤 약간 프로그램 하나의 코너로 알고 있다가
1: 예.
0: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1: 매일 듣고 있어요?
0: 픽업할 때마다?
1: 아, 픽업할 네. 때마다?
0: 네, 그래서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1: 예.
0: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이 시간대도 이렇게 3시 시간대도 듣고 계십니까?
0: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아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1: 네.
0: 항상 들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애 방학이 아니라 본인 교회 방학 맞죠?
0: 아니, 애기 애 방학이에요. 애 방학. 애 교회 방학이에요. 애 교회 방학을 위해서 전화했어요.
1: 애 방학.
0: 아이 애, 교회 방학.
1: 아이 저희는, 교회 방학.
0: 저희는 잘 다니는데
1: 예.
0: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1: 예, 예.
0: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1: 아,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0: 네,
1: 교회 그 방학.
0: 방학입니다.
1: 얼마나 방학이에요? 얼마나 방학?
0: 아, 이거 그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1: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아빠는 잘 다니는데
0: 아니,
1: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0: 네.
1: 그렇죠?
0: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1: 아 그랬구나.
0: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어? 엄마 전화가 와 이래.
1: 아이가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 통화하고 싶.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2: 오하윤.
1: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네? 오하윤. 하윤아, 하윤아.
2: 네?
1: 응.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2: 네.
1: 응.
2: 네.
1: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2: 네.
1: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2: 딱히 그런 건 없는데.
1: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한번 다시.
2: 토크 같은 거, 예, 색연필 사인펜에 넣고.
1: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2: 네.
1: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2: 네.
1: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있잖아. 김 싸먹는 거. 그 다음에 네. 김치 세트, 연어,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2: 레모나 비타민이요.
1: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2: 제가 아기 때부터 잘 먹었어요.
1: 아 진짜? 하윤이가 네.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2: 집에 많으니까 괜찮아요.
1: 뭐가 괜찮아?
2: 집에 많으니까.
1: 집에 괜찮아요. 많으니까. 그래.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0: 아, 피디님 감사해요. 예. 저는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1: 알겠습니다. 쭈꾸미.
0: 아, 감사합니다. 네.
1: 하윤아.
2: 네?
1: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2: 네. 네.
1: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네.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2: 네.
1: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2: 네.
1: 그런 것처럼 교회도
2: 네.
1: 돌아가야 돼.
2: 네.
1: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네. 보고 싶어 하셔.
2: 네.
1: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2: 네.
1: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윤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응?
2: 그렇군.
1: 예수님이 우리 하윤이 엄청 사랑한대요.
2: 그래요?
1: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윤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0: 맞아요.
1: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0: 네.
1: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0: 이번 주꼭 나갈게요.
1: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우리 하윤이 좀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은
1: 나의 주인으로,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된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0: 어린이 태양도 돼요?
1: 한번 얘기해봐, 제목.
0: 하나님을 만나요.
1: 하나님의.
0: 하나님을 만나요.
1: 하나님을 만나요.
0: 네.
1: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제목 맞아? 응?
0: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1: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2: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2: 맞아.
1: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2: 하윤이가 문자
1: 하윤이와 함께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하윤이 빠이빠이.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새끼라 듣다가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

성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373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9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0: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북동광선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북동광선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큰 슬픔에 빠져있던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은 노아 때와 비슷하다. 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또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성아, 보아라, 내가 옥으로 너를 다시 쌓으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옥으로 네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바깥벽을 쌓겠다. 네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네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너를 공격할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네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라, 내가 대장장이를 만들었다. 그가 숯불을 달구어 원하는 연장을 만든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파괴하는 무기들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네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손을 삼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가 보아라, 나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너를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오너라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아, 다 와서 내 백성들을 먹어치워라. 백성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두 짖을 줄 모르는 개 같아서 그저 누워서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한다. 그들은 굶주린 개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두 제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포도주를 마시자. 마음껏 독한 술을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찬송시 작가 애니 셔드 호크스입니다. 그녀는 이 찬송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태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한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에 선율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곡가 로버트 로리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 후렴을 더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후렴의 기쁨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치솟거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음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듯 흐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디를 충분한 호흡으로 이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마디마다 잠시 숨을 쉽니다. 그 짧은 호흡은 단순히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은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쉼이 하나의 선율을 완성합니다. 쉼이 없다면 음악은 선율이 아니라 끝없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음악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에 의미를 더하고 다음 선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을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말은 침묵에서 태어나고 참된 음악도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과 쉼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그 시간은 음악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쉼마저 다음 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익숙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0: 우리 안에는 걱정의 소리, 욕심의 소리, 세상의 기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작은 쉼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그 각자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워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에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계속 선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막 선물을 갖다 줘요. 근데 한편의 사람은 사랑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원하는데 선물만 하나 던져주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한쪽은 계속 난 사랑해 말하지만 한쪽은 그게 뭐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답답통 터질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친밀한 교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따라가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왜곡돼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우리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다음에 그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죠. 하나님은 멀리서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마침내 구원하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직접 오시는 분,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어떤 의미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면 그 여호와라는 자음만 쓰고요. 그러고 읽기는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몰라. 여호와, 야훼 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되게 추정해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야훼라는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논의가 많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12절에 함께 있다라는 말과 스스로 있는 자 있다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세번 나오는 거죠. 연속해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 동사.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be예요. 존재하는 거죠.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있음. 뭐 이런 의미,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을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중에 하나가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또 뭐라 그러냐면 야훼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말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자이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걸 보면 뭘알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지? 이건 뭐예요? 장소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시내산으로 이끌었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거쳐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거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쏟으시고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목적은 바로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내기만 한게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 교제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단지 데리고 간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왔다. 지금 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5절, 6절은 그 네게로의 의미를 그, 잘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게로 데려왔다는 말은,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이끌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내 소유, 내 백성, 나를 섬기던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단순히 하나님께 가까이 공간적으로 이끌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단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의 목적지는 뭐냐? 가나안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로 져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로 이끄시기 원함,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성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고요. 25장 1절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25장 8절을 보세요. 성막을 만든 목적.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방에 텐트를 치고요. 지파별로 열두 지파가 치고 그 가운데에 성막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면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라고.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아빠,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는 내 신부, 아내. 이 관계, 이 인격적 관계.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하라고?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노릇, 보호자 노릇,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케 하려고. 불러낸 목적이 뭐라고요? 편안하게 살라고. 이거 아니에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가나안 땅도 중요하고요. 번성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의 더 깊은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원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해 내셨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안에 거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보이십니까? 예, 이게 잘 보여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럴까? 거기에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보세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만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만난대요. 거기서. 어디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여러분 아시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모세를 통해 지은 그걸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카페 같은 이런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기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사 의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42절과 43절에서 눈여겨보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주어. 누가 주어예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겠다. 한번 따라주세요. 내가 만나겠다.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고 왜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고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의도를 나누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친밀한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직접.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출애굽 여정에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원해. 너와 친밀한 교제를 원해. 너는 내 거고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이 되고 너는 내 언약 아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더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듯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나와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동행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무슨 일이 뭔데, 만남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됐어. 가시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좀 더 나옵니다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 근데 내가 그 길에서 어긋나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핵심 의미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제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조명으로 들려지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거, 어떤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예배당에 와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냥 종교적 의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걸,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인격체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외쳐도 못 돌아오니까 결국 네 번째,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거듭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서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 함께 계심. 2200번이나 나와요. 구약에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함께한다. 그 말은 함께 동행한다. 임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얼굴을 가린다. 그 말은 분리시킨다. 나는 너를 떠난다. 그 표현을 내가 너를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 말은 내가 너에게서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킴을 당하며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임재에서 떠나면서 그들은 결핍에 이르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누리던 언약적이고 은혜로운 임재를 심판 가운데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기본적으로 신실하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아빠가 되시면 부모님은 자녀를 돌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부모는 무능해서 못 돌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아빠가 되시면 신실하게 아빠 노릇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건 신실하게 내 인생에서 아빠 노릇을 해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게. 끝까지 아빠 노릇 해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녀가 필요할 때 필요를 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신다. 이건 뭐예요? 필요할 때 안 채워주고 인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 않고 네 멋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결핍의 삶이고 죽음의 사망의 삶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착 들러붙어라. 이게 뭐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에 있으라. 그러면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서 아빠 노릇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심의 의미예요. 충성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돼 있잖아요.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순간 분리되면 모든 약속이 와르르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어떤 약속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취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우리의 응답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알면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이 모르면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봉사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임재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다윗 시편 16편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며 그는 언제나 주님을 모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해서. 이런 기대감 가지고 주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가십시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언약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 슬픈 것, 죽는 것, 자는 이런 것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봉사를 원하지 않아요. 헌금을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봉사,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드릴 거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것이니까.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보다 복 주신 하나님, 응답보다 응답 주신 하나님, 사역의 능력보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신앙의 믿음의 가진 자로서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좌우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인도 원수도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거운 것을 깨닫고 죄의 사함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개 용서 운동을 강조.

0: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해지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모든 일에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다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은 있어야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살펴내라.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발견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나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는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도 각기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성이고 타당성 있고 그 진리를 알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이런 해방은 무지에서 해방이지 죄에서 해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이 자유의 해방감은 정신적으로도 공부를 각기 많은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롭게 또 자꾸 자기 깨우침을 줄 때도 희열을 잃고 해방을 준다 그러지만 죄에서 해방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린 거듭난 게 뭔지는 알까요? 아십니까? 거듭난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우리 중에 다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무지에 대한 핀잔을 주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실 때 충격요법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니고데모와 이 부분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대화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오만 아니고 부자 청년을 만날 때도 이런 대화가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71페이지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평생에도 못 찾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노트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유하여 모든 걸 갖춘 이 청년이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니고데모와 닮아있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도 니고데모의 그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너 많잖아. 그거 다 팔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럼 율법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나 따라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확신하여 자기는 경건하며 선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도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내가 이런 구제도 못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경건한 자라고 확신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 전혀 경건하지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산 적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든 찔러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죠? 보고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영혼의 깊은 본질을 확인하시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는 평생토록 의를 행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비루한 상태를 본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확인한 적도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우리와 똑같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못난지를 모르는, 근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줄을 아는, 똑같은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측은히 여기시는 거죠. 자기 영혼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시는 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진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도 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자라, 그와 동행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랬으니
인디...

니고데모 역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묵상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까지 있습니다. 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려는 나이 지극한 유대인 지도자가 이제 갓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등장한 몇 번의 표적과 이적을 행했을 뿐인 그 예수를 향하여 겸손하게 나와서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돼! 그 진심으로 안 돼! 그 열심으로도 안 돼! 그 실력으로도 안 돼! 네가 살아온 인생으로도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데요? 사람은 혹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존경과 또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린 이걸 헷갈린단 말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듭난 자고 신령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 어떤 기적, 어떤 환상, 어떤 노력, 어떤 열심, 어떤 이성, 어떤 봉사, 어떤 업적, 어떤 대단함이 또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같이 갖냐면 위로부터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얼룩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이성, 지성, 판단, 경험, 지혜로는 늘 편파적이고 부족하고 불확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출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먼저입니다. 뭔가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장 먼저 예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말은, 거듭나기 위해서 고백해야 할 말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없는 존재, 거듭날 수 없는 존재,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이 가슴팍에 파고 들어와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표면적 변화보다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 이면적 변화, 내면적 변화가 중요하다. 할례나 할례 또는 세례는 육체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받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 일을 받은 이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자라, 참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이렇게 진짜로 변화된 사람, 표적만을 쫓는, 현상만을 쫓는, 이성으로만 기독교를 알아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거듭남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정이 변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는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세상의 어둠이 왜 더 깊어지죠? 왜 교회와 신자는 갈수록 무기력해지죠? 신자의 수는 여전히 뭐 많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지도 모르겠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진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자기의 얼룩진 삶을 종지부 찍지를 못합니다. 죄로 살아온 자기의 지난 날을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3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5절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과 대치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뭘로만 하면? 사람이 뭘로 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정이 좋으신 겁니까? 안 좋으신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저 모태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낸다, 진심을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드린다의 차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의지다. 이것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게 우리가 들어봤던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곧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품으로 증거하고자 했던 장차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바로 그 세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이 답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새로운 출생의 관계를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실 때는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여기에 붙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물 세례는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불 받아라, 불 내려라, 방언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로 인하여 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게 또 뭐냐,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거듭난 인생이라는 건 뭐죠? 죄는 멀리하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 성령 세례를 받은 인생.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적과 현상, 행위, 이것들을 많이 하는 게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났다면 갈수록 죄는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께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아직도 자기의 진면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아직도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다가 거듭난 신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아 라고 생각해 왔으나 어느 한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구나, 자랑은 사라지고 우쭐함도 사라지고 교만함도 사라지고 자기의 죄인됨만 확인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점차로 점차로 향하게 되는, 그게 참으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잘 되어가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겪어야만 대단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늘 부족한 것 뿐이지만 죄에서는 멀어진다는 거, 여전히 술이나 담배나 또 돈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들이 줄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줄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대단한 그 없던 것들이 나타나야만 신앙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가까이 가고 있던 것들이 점차 점차 줄어들고 내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한참 멀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 한참 부족한데요, 예, 그래도 그게 신앙입니다. 고난의

0: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은 어떤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나오고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근데 바라기는 고난의 때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무리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반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라도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똑같습니다. 물론 갈수록 늙어가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죠. 근데 대단해 보이는 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단해 보이는 건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 안에서 잔잔히 변화되는 그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 소소한 기쁨, 웃음, 가족과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기쁨,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고난에 있으나 어려움에 있으나 그 평안과 기쁨으로 웃음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날로 날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심으로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거슬러 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넉넉하게 이웃들을 섬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 품은 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적군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투 직전의 할례라뇨, 마치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원리처럼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죠. 거룩과 구별됨의 싸움입니다. 때때로 성경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례 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칼을 빼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의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결과는 언제나 승리일 수밖에 없죠.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8월 10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옹기장의 승리 찬송 메들리까지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길 기도하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건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이 시간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아, 잘 쓰고 계시죠?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8월 27일에 있을 찬송가 콘서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연 교수님 그리고 옹기장이 찬양선교단이 함께 하는데요. 이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필사 프로젝트 참여는 못했는데 찬송가 콘서트 너무 함께하고 싶다. 당연히 오실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 네, 여러분 찬송가 콘서트에도 관심과 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필사 찬송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홀리원의 승리하신 주 듣고요. 코너로 돌아올게요.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1: 네,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썸머 스페셜도 마지막 주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프로젝트도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데 사실 목사님 이 보통 찬송가 1절 가사만 기억하게 되잖아요.
1: 네, 그럴 수 있죠. 네,
0: 묵상도 1절만 좀 하게 되고 근데 필사하다 보니까 2절, 3절, 4절에도 너무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았고요. 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찬송가를 뭐 작곡하신 분도 그렇지만 작사하신 분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간증이 들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적은 고백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게 또 저희의 고백이
1: 그렇죠.
0: 되는 거잖아요.
1: 예, 다 내 이야기죠.
0: 네, 가끔은 찬송가를 뭐 그냥 저냥 단지 예배 순서로만 여기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을 때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내 고백으로
1: 아멘.
0: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석 체크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0: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문제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0: 4321이네요.
1: 네, 네. 저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0: 네.
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뿅뿅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0: 네, 나를 뿅뿅하게 하려 함이니라.
1: 네, 너무 쉬운 것 같죠? 네.
0: 너무 쉽나요? 네, 네. 네. 이 말씀 또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뿅뿅하게 하려 함이니라.
1: 네.
0: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 뭐 힌트 있나요, 목사님?
1: 저를 떠올리면 됩니다. 제가 잘하는 거.
0: 네. 네. 우선 잘하는 거.
1: 네, 즐겨 하는 거. 네.
0: 저희가 또 월요일마다 하는 거.
1: 아,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용료 있고,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뿅뿅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0: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1: 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1: 네.
0: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1: 여러 이유가 있죠.
0: 네, 물론 네. 그것들도 소중한 삶의 목표이긴 합니다.
1: 네.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1: 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1: 나를 위하여.
0: 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1: 네.
0: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1: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의 문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뿅뿅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 네, 정답은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목표겠죠,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우리의 말, 행동, 선택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죠.
1: 아멘, 아멘.
0: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보다 불평해야 할 이유를 더 먼저,
1: 맞아요.
0: 더 많이 잘도 찾아내죠.
1: 회개합니다.
0: 예, 우리가 잘 찾습니다.
1: 네. 네.
0: 형편을 바라보면 감사보다 걱정이 앞서고
1: 네.
0: 현실을 바라보면 찬양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죠.
1: 맞습니다.
0: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1: 아멘.
0: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를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어떤 곡이죠, 목사님?
0: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6장, 동일 찬송가는 500장,
1: 네.
0: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1: 주 음성 외에는
0: 네. 네. 이 찬송의 원곡 제목은 I need thee every hour.
1: 오, 네.
0: 네. 주님, 저는 매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오.
0: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네. 가사를 쓴 애니 셔우드 호크 여사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집안일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다.
1: 와.
0: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고
1: 네.
0: 그 감동을 따라 이 찬송 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집안일 하다가.
0: 그러니까요. 네. 이후 로버트 로우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이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1: 네.
0: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출근길에도
1: 네.
0: 집안일을 하는 시간에도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라고 노래합니다.
1: 네.
0: 결국 이 고백도 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1: 네.
0: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네, 목사님의 찬양으로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0: 네.
1: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두 번 읽어볼까요?
0: 네.
1: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0: 네.
1: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양을 모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갑니다.
0: 오, 네.
1: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곳에 섞여 있어도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자기 양들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0: 오, 신기하네요.
1: 양들은 목자의 얼굴보다도 그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지만 자신을 돌보고 먹이고 위험에서 지켜준 목자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0: 아멘, 아멘.
1: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0: 세 가지요?
1: 네, 첫째는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0: 음성을 듣는다.
1: 그렇죠. 우리는 네. 하루에도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0: 네.
1: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0: 맞습니다.
1: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0: 네.
1: 어떤 음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0: 그러겠네요.
1: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0: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1: 그렇죠. 네.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도 아시고

0: 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애써 강한 척할 필요도 완벽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있는 모습 그대로. 네.
0: 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양도 길을 잘 잃는 양도 쉽게 지치는 양도 모두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인도하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셋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1: 따르는 삶.
0: 네.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1: 그렇죠.
0: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1: 아멘, 아멘.
0: 순종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1: 네.
0: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정직을 선택하는 것,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1: 아멘.
0: 오늘의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 네.
0: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가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세상의 어떤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하루도 여러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필사노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실 때 이 말씀도 함께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계시는 그 자리에서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네. 아, 이 시간 함께 찬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노트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화려한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사모합니다.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늘 제 곁에 계셔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평안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저의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기도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남겨주시고요. 아, 내 마음의 한노래에 있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찬송과 주 음성 외에는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후에 꼭 필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이 필사 프로젝트 내 마음의 한노래에 있어는 오늘이 사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 남았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 남았는데 이 예수 사랑하심은 8월 27일에 있을 찬송가 콘서트에서 현장에서 다 같이 필사할 예정이니까요. 오신 분들 그날 뭐 필사노트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필사할 수 있는 종이랑 다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방송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필요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0: 아멘, 아멘.
1: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광주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미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필사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네,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주의 끝은 찬송가 콘서트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3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선정된 본문은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강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도는 다른 사람이 겪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도 기뻐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넷째, 공동체 지체들이 연합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만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견한 진리들 중에서 두 번째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큐티했습니다. 이에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저희 신앙생활 안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론 저의 연약한 본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은 두 분류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저에게 이런 두 분류의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과 공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쉽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이 저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기심이나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온수가 망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꼴입니다. 저희 일상 속에서 이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나 최근

주식 코인 등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은 지인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날 때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합니다. 화제거리를 다른 것으로 예서 옮기거나 침묵에 버리기도 합니다. 저의 그런 옹졸함과 편협함이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는 허탈감과 박탈감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모 현상이 생깁니다. 또는 후회나 아쉬움이 들어 나도 저때 투자를 할걸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특정 인물이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소외감을 느끼고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임의 회원들에게 신경을 쓸 만큼 썼는데 왜 저 친구가 인기를 독차지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일상 속에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감 능력의 결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인 이기심과 교만, 시기심이 작동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혼자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있는 두 가지 깨어진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자기중심성과 비교의식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즉, 타인의 유익보다 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기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왜 나에게는 저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저 위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됩니다. 이처럼 저는 종종 저보다 나은 사람과 제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에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 수용 연습입니다. 즉, 만약 나라면이 아닌 만약 그 사람이라면 하고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성격, 배경, 환경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 적극적 경청과 상대방에게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뒤 요약해서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관점을 제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은 저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세상의 크기를 더 넓히는 과정입니다. 저의 비교의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친구나 지인의 성공은 때로 나의 실패를 투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왜 저 친구만 성공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의 행복은 일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남보다 더 가졌느냐, 덜 가졌냐를 따질 때 나의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올린 관광지 사진을 아내와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대 해석해서 누구누구는 매일 저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 삶은 지루하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진을 올린 지인도 수많은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다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남모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비교는 나의 주인공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으면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묵상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두 가지 암초, 즉 자기 중심성과 비교의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런 입장을 견제할 때 저는 상대방과 기꺼이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0: 3일에 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큐티한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숙련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자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8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예배와 특강,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717국에 111번, 02-717-0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0: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복 있는 사람 산상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설교의 서론을 이야기했다면 드디어 오늘 예수님은 설교의 첫 번째인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복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하나하나 여덟 가지를 다 나누어 설명을 못 드리고 그 팔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특별 시리즈로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어쩐 일인지 한국교회에서 목사나 성도 모두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괜히 이상한 사람 같고 괜히 혐오 단어가 되는 것 같고 애써 숨기는 깊이 단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셔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오늘 특송을 한 것처럼 시편 150편의 대장정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탄마귀는 우리 입에서 훔쳐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타락한 목사 같고 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타락한 성도 같아서 애써 다른 단어로 애둘러서 말하고 기피하려는 경향은 마귀가 우리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훔쳐간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되돌리고 싶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며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도 복 있는 차세대, 복 주는 차세대 그 복이 물론 변질되고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개념의 복이 되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욕물 버릴 때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다시 사용해야지 그 단어조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팔복은 저 산 아래에서 물론 들리겠지만 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전한 복음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가 팔복의 설교입니다.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눈을 맞추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알고 있냐?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본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의 촌부요, 어부요, 무지랭이와도 같았던 그냥 한 평남직 그룹배에 자기 인생을 담고 살아가는 복을 받은기는커녕 복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여덟 가지 복을 통해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것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강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과 설교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팔복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생소한 단어지만 수미상관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시온이라고 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팔복은 과로식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똑같이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덟 번째는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시작과 끝을 과로식으로 똑같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과로를 열고 과로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배불러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시작할 때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과 천국을 쌍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복과 천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한 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집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물이 없고 더 이상 배가 없고 가족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팔복 전체를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원래 설교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팔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부터 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오늘부터 너희가 나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면 가난해질 거다. 배고픈 날도 있을 거다. 억울한 일도 있을 거다. 눈물 나서 애통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핍박도 받고 매도 맞을 것이다. 가슴 답답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웬 줄 아니?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일복에서 팔복까지 원어 중에 단어가 송두리째 여덟 번 나오는 게 다 빠져버리고 해석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천국 줄게, 이렇게 참으면 위로 줄게가 아니라 왜냐하면을 넣으면 너희는 무슨 일을 당해도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받는다가 아니라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장차 얻을 천국이 아니라 이미 받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도 슬프지도 않다. 왜? 천국을 받았으면 받을 복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무슨 의미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도 표현했던 말인데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진짜 좋은 걸 만나면 작은 것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유혹받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 광활한 바다와 그 웅장한 파도를 보고 가슴이 커진 사람이 실개천의 일렁이는 파랑을 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산상설교 팔복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궁금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팔복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이 조금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심령이 의에 이런 게 다 빠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매맞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육체적 피지컬한 진짜로 육체적인 가난 육체적인 배고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 포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해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 복이 있는가? 그러면은 핍박을 받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가? 배고프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상관없이 천국을 가는 건가? 야, 그럼 가난한 게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팔복에서 심령이든지 그냥 가난이든지 줄이든지 의의 줄이든지 상관없이 이 팔복 앞에는 중요한 한 단어가 괄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위해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예수 때문에 안 가난해도 되는데 나를 위해 다 버려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도 억울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면 배고프다고 다 천국 가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 때문에 안 가난해도 되는데 가난해진 사람, 나 때문에 애통 안 해도 되는데 내 심정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나 때문에 자기 먹어도 되는데 남 살리려고 배고파진 사람, 하나도 손가락질 안 당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사람, 나 때문에 순전히 핍박받는 사람, 나 때문에가 있어야 이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포기하고 버린 게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예수 잘못 따른 거 아니야?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 거야. 내일도 그 생각 들고 모레도 나 따라다니다 보면 오늘보다 더 배고플 거야. 오늘보다 더 옷이 적어질 거야. 오늘보다 더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실개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 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로부터 받은 천국을 생각하면 너희는 버린 거 생각하면 시험 들지만 받은 거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천국을 기억해라. 그 천국 안에서 너에게 줄 위로와 너에게 배불리게 만들어줄 것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 to whom God is all has enough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내가 뭘 포기했는지, 배를 포기했는지, 집을 포기했는지, 청춘을 포기했는지, 내 직업을 포기했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놓은 것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할까요? 이번에 차세대 캠프의 주제가 Like Paul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취득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리아 다소에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똑똑한 지성을 가졌습니다. 부귀도 가졌고 지성도 가졌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가장 젊은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명예도 이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안 만났습니다.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얻는 대신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야, 명예도 버렸대. 돈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다닌대.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닌대. 거지도 저런 산 거지가 없대. 아이고, 참 어떻게 예수를 만나도 저렇게 만나냐. 남들이 봐서는 바울이 예수 만나고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어느 날 바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주님, 그날 왜 날 만나 주셨습니까? 그에게 나에게만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잘 먹고 여전히 어디 가면은 굽신굽신하고 존경받고 내 한마디면은 법이 통과되는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질 텐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나한테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고, 괜히 무리에 섞여 있을 걸 산 위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됩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은 다 버리고 예수를 얻은 게 불행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남들은 그렇게 봐도 자기는 행복했을까요?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 했을까요?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백날 생각해봐야 뭐합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면 되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를 보고 있지만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을 열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예수의 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놓았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저 악간 골라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좋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거 배설물밖에 안 되더이다. 여러분, 배설물에 미련을 갖는 분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별을 하고 왔을 겁니다. 잘 가라 하고 여러분의 그 배설물과 이별을 했을 텐데 지금 앉아있는 동안 걔는 잘 있을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걔는 평안할까? 괜히 배에 담고 올걸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버린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밀려났던 것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는데도 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얻은 영광에 비하면 내가 버렸던 귀한 것들도 배설물보다 더 낫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평생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저것도 버렸고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까운데 그것도 버렸네 하고 버린 걸 생각하면 가다가 아우 더 늦기 전에 잡으러 가자 중간에 포기했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위해 뭘 버렸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했던 사람. 가난을 생각하지 않고 애통함을 생각하지 않고 헐벗음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천국을 생각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것 같고 목마른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와, 나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망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 잘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도 버린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천국 안에 다 있다. 그러므로 너는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버린 게 아니다. 네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에게 준 천국에 이르는 날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버린 게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을 그때 알 것이다. 버린 게 없네. 나는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 하나 얻으려고 이 귀한 걸 버려야지?
왜 예수님 한 분 선택하느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도 되는데 왜 이걸 놓아야 되는 거지 하고 입이 삐죽 나온 날도 있었는데

근데 천국 가보고 무릎을 치면서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도 주님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천국과 천국 그 사이에 약속해 놓으신 그 수많은 것들. 이게 팔복의 구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때문에 이것저것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르기 위해 너희가 버린 것보다 나를 따르면서 누리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나 때문에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이다. 하여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 아무리 많은 청춘을 버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버리고 아무리 명예를 버리고 내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 앞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성질 한 번만 되면 고요해질 텐데 성질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정말 옛날 제가 예수 믿더니 완전 사람이 멍청해졌다는 수모나 듣고 다 버린 것 같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나는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걸 다 가지고 천국에서 너는 버린 것이 없다. 너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싶으면 가르쳐 주셔도 돼요. 여러분의 재산으로 이 땅에 몇 평 땅을 살 만한 거부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재산 다 모아도 천국에 한 날도 못 사는 거 아시죠? 이 세상 모든 걸 여러분 가진 걸 다 줘도 천국에 한 날을 못 사는데 여러분이 다 버린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뭘 버렸는지 몰라도 버린 것 다시 다 모아가지고 천국에 한 날과 바꾸어 보세요. 바꾸어지나. 그런데 뭘 버렸는 겁니까? 한 날도 못 사는데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돈을 다 모아서 뭐 미국의 영주권을 사니 뭐 어디에 시민권을 사니 해도 여러분 버린 것 다 모아도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다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몇 평 땅은 사겠지만 하늘의 기업을 살 수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버린 것은 버린 게 아니라 그 버린 것 다 가지고 내가 해도 천국에 한 날을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안 되는 것이고 천국에 손바닥만한 땅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뭘 버린 겁니까? 얻은 게 더 많지. 하나님께 그저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설교 마치고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 마태복음 8장부터 내려가는 즉시 나는 문둥병자를 고쳐야 되고 눈먼자를 고쳐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너희 도시락 뺏어가지고 먹여야 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 따라다닐 때 지금 무리에서 산 위로 올라온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배고파질 거다. 더 억울한 일 많을 거다. 더 너희는 지금은 두벌 옷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옷도 벗어줘서 너 한벌 옷도 없을지도 모른다. 나 따라다니면서 더 버려야 될 일들이 많을 거다. 그때의 고민되거들랑 이 생각해라. 내가 주를 위해 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해라. 아, 천국이 있었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 안에 다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받은 것을 생각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단기 선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나를 하여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 네가 드리는 희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널 위해 죽은 희생을 생각해라. 네가 아무리 희생을 드려도 그분이 너를 위해 희생한 것보다 크지 않다. 내가 드린 걸 생각하면 공로가 올라오지만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흘린 땀이 많을 때 아, 예수 믿는 게 어렵네. 참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주님은 뭐하러 내 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땀을 흘리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나. 내가 주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린다고 생각을 할 때 너희는 십자가 위에 너를 위해 피를 흘린 나를 생각해라. 너는 땀을 흘리지만 난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을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한 것 같지만 그때 문득 내 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면 아,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많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수모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야,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저 목을 그냥 하고 그냥 꺾어 놓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합니까? 어휴, 나 이러고는 예수 못 믿겠다고 수모와 창피가 너무 예수를 위해 하는 그 일이 화가 나거들랑 널 위해 십자가 위에 온 세상 사람 다 보는데 벌거벗고 수치당한 나를 생각해라. 네가 아무리 날 위해 수모를 당해도 너 하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나의 수치만 하겠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드리는 수치보다 날 위해 주님이 바친 수치가 더 크다 이 말이. 예수님 따르느라 내가 잃어버린 게 많다고 생각될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화들짝 들죠.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땀을 드리나요? 그분은 피를 주십니다. 수고하나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수치스럽나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자존심 구겨지나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그 자존심은 어떡하고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날 따르다 보면 고민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점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옷 한 벌까지 빼앗길 것 같이 가난해져서 아유 나도 3미터로 내려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준 것을 생각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3미터 사람에게 주지 않은 산 위에 나를 따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천국에 가면 다 있다. 너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다. 다 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신교육을 시키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 받은 마음보다 드린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또 달라 그러시네? 또 하라 그러시네? 아, 단기 성경 갔다 왔으면 됐지. 뭐, 교회는 이렇게 바빠가지고 또 캠프 한다고 또 오라 그러네? 왜 자꾸 달라고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가 지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해봐라. 그게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드린 것만 기억을 하고 주를 따르면 우리는 공로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조금만 응답을 늦게 해줘도 섭섭병 걸립니다. 예수님 나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으시고 이거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정말 이력입니까? 내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주님으로나 교회로부터나 내 주변의 사람의 박수로 내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드린 게 아까워지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없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체력도 약한데 끝까지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진짜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드린 것보다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해놓고도 주님께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한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난 일을 박수 받을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데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멋진 종의 이야기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 그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왔는데도 또 주인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그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이러지 않고
그 주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0: 하겠습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종과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매맞고 헐벗고 가난해진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주님이 너희에게 수고했다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이 수고했다 그럴 때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주님 뭐가 부족해서 내 돈이 그렇게 탐납니까? 주님 능력 많은데 뭘 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그럴 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뭘 얻기보다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길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럴 때 문득 버린 게 아까워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되돌아서서 더 늦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갈까? 아니면 이왕 나선 길 걸어갈까? 고민되다가 여러분 기억 속에 내가 바친 청춘 흘린 땀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아니야,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지.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 나는 땀을 흘리는데 그분은 피를 흘려주셨잖아. 나는 조금 수모를 당하고 애매한 욕을 먹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당하셨잖아. 아, 내가 저분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며 내가 저분께 드린 것보다 저분이 내게 주시는 게 늘 언제나 더 많지. 오늘 팔복을 마치고 1절에서 10절 마치고 나면 11절에 또 하나의 복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구복인가 싶을 정도로 팔복이 끝났는데 11절, 12절이 나오는데 그건 아홉 번째 복이 아니라 여덟 번째 복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여덟 가지 전체를 다시 해석해 주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뒤돌아서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이미 천국을 주셨고 이미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 버린 것이 다 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듣고 너희 버린 것이 아까워 다시 뒤돌아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갈지 이걸 듣고도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와 함께 이 길을 갈지 선택하라. 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마칩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난주처럼 대답은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A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리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지선 전사님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하신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 음성 외에는 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찬송시 작가 애니 쇼드 호크스입니다. 그녀는 이 찬송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에 태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한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곡에 선율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곡가 로버트 로리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 후렴을 더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후렴의 기쁨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오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치솟거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음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듯 흐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디를 충분한 호흡으로 이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마디마다 잠시 숨을 쉽니다. 그 짧은 호흡은 단순히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음악은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쉼이 하나의 선율을 완성합니다. 쉼이 없다면 음악은 선율이 아니라 끝없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음악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에 의미를 더하고 다음 선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을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말은 침묵에서 태어나고 참된 음악도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숨과 쉼을 너무 쉽게 지나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그 시간은 음악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쉼마저 다음 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익숙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걱정의 소리, 욕심의 소리,

0: 세상의 기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소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작은 쉼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요나단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중 몇 명을 소개합니다.

0: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인물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0: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그 어떤 경우든 선수들 사이의 경쟁은 항상 존재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억누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나단은 사울왕의 맏아들이자 후계자로 자신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이용해 쉽게 가는 길과 경쟁에서 지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어려운 길 사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1: 명중입니다! 두 개 빼고는 다 명중이에요!
2: 아, 게르솜이 여섯 발을 다 명중시키면 내가 지는 거네.
1: 그럼 죄송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섯 발을 다 명중시킨 기억이 없습니다.
2: 그런 적이 없지. 오늘도 그러긴 힘들걸. 아, 아깝게 됐네.
1: 제가 활을 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2: 알겠어. 걱정 말고 쏘라고. 오, 아, 게르솜. 이러다 날 이기겠는데? 어허, 감히 왕자를 이기려 하다니 말이야.
1: 어이쿠, 제가 활 쏘는데 집중하다가 그만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3: 요나단! 요나단!
2: 안 되겠다. 빨리 쏴. 아버지 오셔.
1: 재촉 좀 하지 마세요.
3: 요나단!
2: 그렇지, 명중을 못했군. 아버지한테 우리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어? 알지?
1: 예.
2: 아버지 오신다.
3: 요나단.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한 걸 보니 기쁘구나. 하지만 지금은 빨리 진영으로 돌아가야겠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을 보내시지 왜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3: 내가 너랑 괜히 할 얘기가 있었어. 자, 네 시종은 앞서가라고 해.
2: 아버지 아시잖아요. 게르솜은 시종이 아니고 제 부관입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예요.
3: 그래, 그럼 알지. 예. 요나단, 내가 저놈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아주 형편없어. 전쟁에서 네 목숨을 맡길 만한 놈이 못 돼.
2: 아버지, 다 듣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3: 뭐 아들이 불편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저놈은 무기 다룬 솜씨가 영 형편없다니까. 응? 게다가 네 활솜씨인 이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잖니. 근데 무슨 걱정이냐. 저 관역을 봐라. 거기 백발백중 아니냐.
2: 응? 아, 저건 제가 쏜 게 아닙니다. 전 저렇게 쏘지 못해요, 아버지.
1: 요나다님, 그만하십시오.
3: 그만하라니. 어디서 감히 시종 주제.
2: 게르솜은 시종이 아니라.
1: 요나다님, 엎드리세요.
3: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왕자를 덮치다니 당장 떨어지지 못해.
1: 엎드리십시오.
3: 저런 불레새 놈들.
2: 아니, 저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 내가 너랑 괜히 할 얘기가 바로 이거였다. 요나단, 내 생각에 우리 진영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2: 예?
3: 우선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할 텐데.
1: 제가 일어나서 저쪽 방향으로 뛸 테니까 주위가 돌려지면 바로 나가셔서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
2: 게르솜 안 돼.
3: 게르솜 말대로 해야 해.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다. 게르솜, 어서 가라.
1: 예.
3: 이쪽이다, 요나단. 천천히.
2: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만에 하나 게르솜이 죽기라도 하면 전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3: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저놈이 할 일이야. 자, 가자.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0: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게르솜까지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오자 사울왕은 곧바로 전군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울왕이 지휘관들을 모아 새로운 지역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요나단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빠져나갔죠.
1: 빨리 게르솜 내 무기도 들고 와.
2: 예. 아 근데 대체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1: 블레셋 군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첩자놀이를 좀 해보려고. 역으로 저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2: 예, 요나단님.
1: 저기 저쪽 서쪽으로 절벽이 두 개 보이지?
2: 아, 예. 저 오른쪽 절벽은 보세스라고 부르고 왼쪽은 세네라고 합니다.
1: 그래, 우리가 저 너머에 있는 블레셋 부대로 넘어가자.
2: 어딜 가시든 전 따르겠습니다.
0: 요나단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블레셋의 한 분대가 요나단이 말한 두 절벽 사이에 좁은 협곡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 둘은 지원군도 없이 적진을 향해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요나단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1: 우린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를 습격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거든.
2: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1: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적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일 거야.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린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걸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고.
2: 예.
3: 저기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구울에서 나왔다!
4: 이리로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테네!
1: 게르솜 가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
2: 예.
4: 저들을 죽여라.
2: 죽여라.
0: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게르솜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과 게르솜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려 죽인 적의 수는 20명쯤 됐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땅마저 흔들리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신 거였습니다.
2: 요나단님! 저기 보세요! 적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0: 이스라엘 진영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죠. 그러자 사울왕은 곁에 있는 군인들에게 빠진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보라고 했고 그들은 요나단과 게르솜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3: 이스라엘 군대여! 공격하라!
0: 사울왕과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죠.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불과 몇 달이 지난 후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다시 정비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군대를 밀어낸 다음 새로운 영토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예전에 숨었던 동굴 지역으로까지 후퇴하게 됐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방관하신 이유는 바로 어리석고 충동적인 그들의 왕 사울 때문이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옷자락처럼 찢어서 왕에게서 빼앗아 사울 왕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요나단은 비록 이스라엘 왕국의 상속자였으나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죄악으로 인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 왕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어린 소년,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적하여 승리했던 어린 영웅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이었죠.
1: 그래, 이름이 다윗이라고 했던가?
2: 예, 폐하.
1: 다윗, 그렇게 부르지 마. 난 왕이 아니야. 그냥 요나단이라고 불러. 우리 친구하자.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그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야?
2: 골리앗이요?
1: 아, 당연히 골리앗이지. 혹시 지금까지 쓰러뜨린 블레셋 장수가 또 있는 거야?
2: 아니요. 그 한 명뿐이에요. 물맷돌로 이마를 명중시켰죠.
1: 와, 정말 대단한데. 알다시피 우리는 블레셋 군대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였잖아. 근데 물맷돌로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렸으니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 어? 근데 아직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있니?
2: 그럼요. 장막 안에 있어요.
1: 우와, 나 좀 보여줄래? 너무 보고 싶어. 듣기에 어마어마하게 크다던데.
2: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여기서 좀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서 가져올게요.
1: 아니야. 다윗, 지금 당장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야?
2: 그게 실은 혼자 연습을 많이 했어요.
1: 아니, 그럼 혼자서 익혔단 말이야?
2: 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1: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아는 거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지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는 게 그 엄청난 장수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도 말이지.
2: 골리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주신 거겠죠.
1: 그렇군. 그나저나 이제 너 우리 아버지 군대의 장군이 됐으니까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도 물맷돌 기술 좀 가르쳐줄 수 있어?
2: 당연하죠. 그럼 저한테는 활 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1: 그래, 좋아.
0: 그날부터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활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군대 장군으로서 필요한 다른 것들도 가르쳐주었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왕이 어떤 임무를 맡겨보내든 맡은 일을 잘 해냈고 온 백성은 물론 사울왕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에 대한 신뢰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런 다윗의 급속한 성장이 사울왕과의 갈등을 불러올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요나단, 저 사람들 노래소리가 들리냐?
4: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0: 내게는 수천 명만 돌리는가?
1: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그냥 어린 소녀들이 하는 얘긴데요, 뭐.
2: 저기 보세요!
3: 어디?
2: 다윗이에요!
0: 저거 봐라, 요나다. 넌 내가 떠도는 소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니?
1: 아니,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0: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더구나.
1: 아,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제가 장담해요. 다윗은 절대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0: 아니, 저 소리를 듣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노래를 들으면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은데.
4: 그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고,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출전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5: 이야, 다윗, 명중이야. 넌 정말 타고났구나.
6: 아니요, 전 너무 멀어서 관약에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보이세요?
5: 아, 그럼 난 보여. 자, 한번 다시 쏴봐. 오, 좋은데?
6: 근데 왜 사울왕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걸까요? 제가 눈에 띄기만 해도 화가 나시나 봐요.
5: 아버진, 분노 다스리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
6: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는지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5: 아마 아버지도 아시기 때문이겠지.
6: 뭘요?
5: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거 말이야.
6: 예? 아니, 그런 당치 않은 말씀은...
5: 물론 나한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소문도 들으시고 또 군대 전체가 충성스럽게 널 따르는 걸 보시면서 확신을 하신 것 같아.
6: 전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구한 적 없습니다. 요나단,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울 왕의 말씀에 거역한 적도 없어요.
5: 알아. 하지만 넌 정말 좋은 지도자고 전쟁터에서도 아주 강한 용사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는 게 분명해. 또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게 바로 내가 널 돕는 이유이기도 하고.
6: 하지만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후계자세요. 이렇게 날 계속 도우면 요나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 내가 널 돕는 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셈이지. 자, 화살이나 또 쏴봐.
6: 제 친구가 돼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5: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래. 나한테 하나만 맹세해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우리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줘.
6: 맹세할게요.
5: 좋아. 자, 다시 한번 화살 한번 쏴봐.
6: 네. 정말 맹훈련 시키시네요.
5: 아, 그럼 당연하지. 자,
6: 네.

요나단은 경쟁자로 따진다면 가장 훌륭한 상대이고 팀으로 같이 한다면 최고의 팀원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거나 지키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고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인물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항상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0: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발견할 때까지 찾아 헤매며 결국 찾으면 기뻐하며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요나단. 출연 설영범, 김종환, 홍영란,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염려의 무게를 이 밤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훈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 드렸습니다. 버클리 거트우드의 Bless God,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은님 목소리는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은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동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지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팀르 월십의 죽게 붙들립니다. 위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의 주은혜임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발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입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초롬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현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Hymn of the Age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해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기도, 한 줄 메시지도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거기 풀만 간척하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들리고 끝! 가! 해서 육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 밑으로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떠났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도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받을 수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제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며칠 있습니까? 죽지 못하게. 도격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한테 쪽수를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 앉으제. 앉으니까, 그대면, 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라야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게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 임진강으로 침

되돌아다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얘는 그라스 주라고. 그 그라스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한 쪽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승조오냐? 승조 뭐 있어? 몇 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잠해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술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주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다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의 가짜 만들어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린 거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게. 기자회견을 할게. 해서 난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 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서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그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0: 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와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첨단 인공지능 대신 저비용의 소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력과 인터넷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 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농장 일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농경지와 논판 양어장에 물을 대기 위해 농장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동원돼 새벽부터 무더위 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 5508 성도님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시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0: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도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네.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뭐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네. 그래서 두 쪽을 고민하다가 아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대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좀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택하는 부분은 내가 몸 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 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네. 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1: 네.
0: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를 한 2년 지나니까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도록 네.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일을 내가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 게 지금 조경기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령으로도 검정령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근데 이 과정 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적용교육원에 가서
1: 네.
0: 적용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1: 아.
0: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네.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적용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1: 네.
0: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게 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1: 네.
0: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운동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느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뭐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나의 인생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상황도 물론 포함되고 또 나의 자서전이 기본 중점을 이루겠지만은
1: 네.
0: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1: 조경도 하나의 예술이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영화까지가 다 정말 멋진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것도 형용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예술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0: 네.
1: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0: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2: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4: 네.
3: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4: 네.
3: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4: 네, 네.
3: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4: 네.
3: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4: 네. 네.
3: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4: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3: 네.
4: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3: 네.
4: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3: 네.
4: 제가 나가서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3: 네.
4: 잘 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3: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4: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4: 네.
3: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4: 맞아요.
3: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4: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3: 영상들이나
4: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3: 네.
4: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4: 네.
3: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4: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3: 원수님?
4: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외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3: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4: 그래서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그 처음엔 네.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0: 듣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처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0: 그쵸. 그 말투가 다르다 나니까 네.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 몇 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나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네.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그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네.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그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그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네. 이모랑 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게 뭐지? 우선은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그게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네. 뭐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1: 이모 통이었어요.
0: 네,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네.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네. 그날은 어떻게 잘 못 치웠나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네.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어릴 때도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네. 아마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 그게
1: 맞아,
0: 그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1: 네.
0: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0: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1: 네.
0: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0: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1: 네.
0: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이자 그말
1: 마라나타?
0: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의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한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하는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합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하루하루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린 곳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등불을 켜

0: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듯이 꺼져버린 등불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을 닫은 공동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자리들, 예배의 감격을 잃고 형식만 남은 곳곳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음에 눌려서 예배가 멈춘 가정들, 바쁨과 지침 속에 무릎 꿇기를 잊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꺼져있던 등불들이 다시 켜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하루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애수골 골짜기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가 멈춘 곳에 예배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적인 문제는 늘 조심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성적인 문제는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알려진 장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듯 성은 자녀 출산이라는 정말 위대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부부간의 내밀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선한 기능을 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은 성의 문제에 아주 약했습니다. 3미터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서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는데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참을 수 있었는데 아무 힘없는 여성에게는 한없이 약했죠. 그러고 보면 성은 우리를 압박하지도 공격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늘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즐거움, 내 탐욕, 내 욕망, 그것에 반응하고 취하려고 욕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결혼한 첫날 밤에 아내가 처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남편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철저히 약자가 되죠. 하나님은 결혼의 아름다움과 첫날의 조심스러움이 한 남자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더구나 자기를 보호하기 어려운 여성의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첫째, 딸의 처녀의 표적이 되는 그 자리 옷을 장로들 앞에 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공론화하여 딸의 명예를 지킴과 동시에 탐욕스럽고 거짓된 남자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심판받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 남자를 때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 행한 행동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누명 씌운 죄에 대해 은 100세겔의 벌금을 주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의 관계가 한낱 남자의 욕망으로 인해 부당하게 깨지는 것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의 주장이 참된 것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처녀를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간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유부녀와의 간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합의하에 간음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죄는 이렇듯 가정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간음한 사람들을 둘 다 죽이게 하셔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야 하지만 어떤 죄도 침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부부의 관계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상태든 결혼을 약속한 상태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인생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상처 입은 여성을 순결을 잃었다, 더럽다며 경멸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피해자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욕망, 나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해 쉽게 분노하고 경멸하려는 마음들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고 그 법 아래에서 조심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28절, 29절은 조금 더 세밀히 다루어야 할 성적 문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남자와 처녀가 동침하는 중에 발견되면 반드시 결혼하도록 조치하셨어요. 만일 이 상황이 성폭력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남은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야 할 상황에 놓인 여성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이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0: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에 관한 규정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성적 규정이 참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적 유혹, 성적 위험은 얼마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 가족, 상대 이성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둘째, 이런 온전치 못한 성적 상황에서 여성은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고 이 피해란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자가 더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24절에서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세요. 한 가정의 문제는 한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성도의 타락은 한 교회의 타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문제에도 지극히 은밀한 부분에서의 문제까지도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특별히 성도는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지어 몸이 그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지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적인 문제는 늘 조심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1-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통합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째,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해두신 말씀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매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유 위에 있지 못하고 만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 밑으로 세상 성공 밑으로 들어가 그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쳐 만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물 위에 서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나요? 아니면 만물 아래로 떨어져 끌려다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둘째, 장막으로 돌아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번영하고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백성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는 시내산이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야 할 진짜 선교지는 바로 그들의 장막인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의 종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세요. 모세도 지도자로 걸어갈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든 장막 같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처소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나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섬겨야 할 나의 장막은 어디인가요? 아까 음란에 치우쳐 살다 파산의 사건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남매 중 막내인 저는 16살 때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차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신 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유흥문화를 일찍 접해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래처에 자주 술 접대를 하고 뇌물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라는 32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주님은 2017년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 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수치스럽고 두렵긴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가장 귀한 가족을 제 곁에 남겨두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고 지키니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했답니다.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매번 프로젝트를 계약할 수 있었고 수백억의 채무도 면책받았어요. 그제야 저는 회사 부도와 광야 같은 생활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돈과 음란마귀가 항상 저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실패담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32절, 33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의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은혜

0: 언약이었어요. 반면에 시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시내 산 언약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깎이고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성도는 결코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시내 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치우치고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만 했습니다. 이제는 만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식구들과 지체들을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

당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또 들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변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자체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시지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해

0: 꽁아리다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의 하나카게 마을에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담임인 조비마스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86세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3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후불로 받겠다며 자진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액이 부족해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됐고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이 들고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행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임에도 외면하고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테너 박성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하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합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기여 왜 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 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 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나무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밀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열두 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하라.

해달라 갔다 오라 그래서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12결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시종 들었다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번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지 1이 웨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삶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나면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서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위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컸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요.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에 신학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1, 2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육.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 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이,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죠.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드와잇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을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소를 버리고 뭐를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도 끝난다는 거지요. 안락도 끝난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도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0: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손을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례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들은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뭐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푯대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덜어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8월 1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당일 한 기업의 고위 임원이 살아남았다. 그날이 아들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회사에 늦었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한 남성은 커피를 옷에 쏟아 갈아입느라 살아남았다. 또 다른 이는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어서 또 어떤 이는 버스를 놓쳐서 또 자동차가 고장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늦게 간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느리게 준비해서 지각을 했고 어떤 남성은 새 신발을 신고 출근을 했는데 그 새 신발이 불편해 발이 부었고 결국 약국에 들러 밴드를 사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길이 막히고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뭔가를 깜빡해서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에 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 뭔가 내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고 한다. 이 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은 수많은 멈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하필 이 화요일 아침 알람이 안 울렸을까? 왜 이 커피를 쏟아서 옷을 망쳤을까? 왜 이 차는 이렇게 고장이 날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뒤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짜증나고 답답했던 지연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보호막 같았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겐 단순한 우연, 재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죠. 나의 실수, 내 연약함,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그때 나치 수용소에 한 분이 잡혀 있었대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잡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과 함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연합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나 기대되는 한 주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2026 나라사랑축제가 어디에서 열리죠 여러분? 바로 전남 동부 여수 지역에서 함께합니다. 진남체육관에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4일 금요일 저녁에선 우리 익산에서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전북 극동방송 또 직원들이 준비하면서 있고요.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모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맞죠?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이거는 내 아침이 너무 꼬인 것 같다. 내 하루가 이거는 엉망이 된 것 같다. 아니, 내 인생은 엉망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순간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부장님들 축복해요. 2046님, 허리가 아파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특별히 오늘 이 화요일은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잖아요. 바로 터치유 더치유 우리 병실에 있는 환우분들을 직접 만나러 저희가 찾아갑니다. 이 극동방송을 병실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줄 믿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벌써 미리 들어오셨어요. 안영미님 할렐루야. 문성애님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전진영 예순희 전순자 황건탁 오세훈 그레이스님 SSNN님 이용선 그리고 와 아이디가 특이하신데요. 조재희님 김포야보고님 외에도 금옥방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댓글은 못 남깁니다.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좋은만 눌러도 탁 뜹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터치유 더치유 주님의 터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청춘 찬양단이 찬양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지금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흐를 때 그리고 이 찬양 고백할 때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0: 터치 유
1: 더 치유.
0: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겠다. 내가 건강할 때도 찬양할 것이고 내가 병상에서 아플 때도 찬양할 것이다. 방송가족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난주 첫 코너 또 방송으로 함께한 터치유 더치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병실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은혜로운 소식들 우리 문혜정 PD님도 네. 들으셨죠?
1: 맞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과 또 문자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코너에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터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히 지난주 출연하셨던 오영은 권사님께서도 네. 방송 후에 또 여러 가지 간증으로 함께해 주셔서
0: 그러니까요.
1: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0: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놀라지 마실 것은 짱짱 성경함송이 없어진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 백은일 사모님 교회 리모델링 중이시고 또 여러 또 바쁘신 상황이고 또 여름에 저희가 좀 특집으로 함께하면서 지혜롭게 저희가 이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터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몸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병원에 계신 분들 예정 PD님 외로우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누구보다 병원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1: 맞습니다. 가장 비어있는

0: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신방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1: 그러니까요.
0: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병원으로 직접 신방을 가는 거예요.
0: 바로 갑니다.
1: 네.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서 외롭게 투병 중이신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건이 되면 그 병실에 다른 환우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또 가인실에 계시는 분들이
1: 그러니까요.
0: 계시기 때문에 네.
1: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생방송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보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터치유, 더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1: 아멘.
0: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병실에 계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1: 네. 와, 우리 신판수님도 극동방송은 참 좋은 방송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김연옥님도 우리 딸의 심령을 터치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또 사연 주시고 우리 김정나님 권중팔님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께 위로의 기도 그리고 응원의 기도를 저도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하시면서 영상 찬양도 그렇고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정 PD님.
0: 네.
1: 자, 오늘 이 병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병실의 침대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터치유 더치유 오늘 모셔보실 목사님 누구시죠?
0: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와.
0: 반갑습니다.
1: 목사님, 한 주간 네. 평안하셨어요? 어떻습니까?
2: 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아니, 지난주 방송 터치유 더치유 또 첫 회가 나가면서 목사님도 네.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좀 특별한 이야기도 좀 들으셨다고요?
2: 특별히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오영은 권사님 지난주 터치유 더치 이후에 이제 교회로 연락을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동안 정말 걷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가 완전 마비가 되셨는데
1: 예.
2: 그날 터치유 더치 이후에 다리에 부드럽고 또 편안해지고요. 그날 한 번도 못 걸은 1초를 걸으셨대요.
1: 예.
2: 아니, 서 있었대요. 근데 며칠 후엔 7초를 서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전혀 못 탔고, 뭐, 몸을 돌아놓지 못했는데, 몸을 돌아놓고 휠체어까지 타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희가 방송 전에 좀 마음 나눴는데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꼭 오영은 권사님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환우분들 병실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꼭 받아서 터치유 더치유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이성현 목사님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듣고 예정 PD님 우리가 환우분을 직접 만나보는 거죠?
0: 네, 지금 그 병실로 바로 떠나볼 겁니다.
1: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현 목사님의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2: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0: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이 있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또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내게 왜 이런 장애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와,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정 PD님,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더 광고할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오셔서 댓글로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셔서 유튜브 링크 받아가시고요. 또 사연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직접 병원에 계신 한 분을 직접 저희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아,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서 화면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정 PD님, 오늘 함께 출연하실 분 누구신가요?
2: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신방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부산이요?
2: 네, 박형선 집사님이십니다. 직접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우리 박형선 집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만나보시죠.
1: 박형선 집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박형선 집사입니다.
1: 우와. 아이고, 집사님.
2: 네.
1: 지금 부산에 있는 병원이세요?
3: 아, 아니요.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서울에,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1: 아이고. 지금 그러면 사연이 이렇게
2: 네.
1: 왔어요.
2: 네.
1: 신장 이식 후에 지금 네. 병원에 있다.
3: 네.
1: 그리고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네. 지금 기도하면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직
3: 맞습니다.
1: 검사와 항체 수치 검사를 앞두고 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 목사님께도 기도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3: 네.
1: 제가 우리 박형선 집사님을 먼저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대화해 주시죠.
0: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목사님.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그 병실인 것 같은데요.
3: 네.
0: 그 상황이 어떠신지 또 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네.
3: 아, 네. 제가 그 일단 제 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희귀 난치 질환인 다낭신이라는 그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식하기까지도 치료 기간이 좀 길었던 이유는 제 몸에 거부할 수 있는 항체 수치가 높아서 그 공여자인 오빠의 신장을 받기까지 조금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일단 이식을 했는데 조직 검사상 일단 거부 반응이 급성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추가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장기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네.
0: 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으셨네요.
3: 네.
0: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시기까지 또 이렇게 네. 이식 받았고 모든 네. 과정 위해서
3: 네.
0: 와,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뭐였었을까요?
1: 어떤 게 어려웠어요?
3: 아,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일단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이식 일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어쩌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 과정이 제 몸에 있는 피를 다 이렇게 빼고 다른 피를 넣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몸도 지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좀 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쩌면 제가 원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식을

0: 결정하는 그날까지도 사실은 제가 이식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얘기해서, 오빠의 심장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불안,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취소를 했어요. 제가 이식을 안 하고 부산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이식외과 선생님과 교수님과 신장내과 교수님이 제 같은 경우는 뇌사자 이식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보고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 너무 아깝다. 여기에서 멈추기는. 그렇게 설득을 해주셔서 정말 극적으로 수술 전날에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마 주님이 이끄신 게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1: 그러셨네요.
0: 네.
1: 지금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 막한 가지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0: 일단은 지금 공여자인 오빠가 저보다 회복이 조금 더뎌요. 많이 아파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빠의 회복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수혈도 많이 받았는데, 거의 한300몇 분의 수혈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그 봉사가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가 쓰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건강이 회복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야.
1: 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과정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도 오늘 우리 집사님 이름이 보니까 박형은.
2: 박형선 집사님.
1: 죄송해요.
0: 네, 아니 괜찮습니다.
1: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0: 네.
1: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아, 참 귀하시고 우리 박형선 집사님이 72일째 지금 2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 이제 조금 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24일 친오빠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으셨고 또 지금 여러 마음의 두려움의 생각 그리고 참 어려웠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박형선 집사님 그럼 극동방송을
0: 네.
2: 어떻게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병실에서?
0: 아, 네.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이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기도를 해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과정이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할때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제가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부산 극동방송을 들었지만 서울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환우분들이 사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았고 찬양도 항상 들으면서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제가 매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병 가운데 그 감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어나면서 자기 전 틈틈이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났어요. 만나시는 분들도 다 응원해 주시고 그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것 또한 힘이 되더라고요.
2: 아멘, 아멘.
0: 아멘. 네.
2: 야, 오늘요, 이 시간에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박경선 집사님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실 거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이 시간 가운데 또 보이는 라디오의 시간이지만 함께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 가족들은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놀라운 터치유, 더 치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집사님 그 이식받은 이제 신장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부위에 지금 신장이 이식되었을까요?
0: 지금 오른쪽에 신장이
1: 오른쪽에.
0: 이식되었고 기존 신장은 이제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1: 그대로 두 개가
0: 이렇습니다.
1: 있고 세 개가 되어
0: 네,
1: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리고
0: 예.
1: 네, 오른쪽 지금 이식이 받은 부분에 좀 손을 오른손을 얹으시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0: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낫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의 딸이 있도록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1: 주님.
0: 그 딸을 향하여 주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핏값 주고 사신 박형선 집사님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아멘.
0: 이사야서 41장 10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너의 이식받은 그 신장을 내가 붙들어주리라.
2: 아멘.
0: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의학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오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이식받은 박형선 새 신장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 아멘.
1: 주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2: 아멘.
0: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터치 이후 더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1: 아멘.
2: 아멘.
0: 월급까지 새 힘과 치료의 광선을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 이후에 지난주에 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나누는 중에, 목사님,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택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동의해 주신 오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0: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예정 PD님도
3: 네.
1: 감동 있으신 것 같아요.
3: 네, 우리 전진영 집사님께서요. 이미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믿고 또 믿을 테니 힘내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함께 기도하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1: 아멘.
3: 네, 주님의 치유가
2: 감사합니다.
3: 있습니다. 네.
1: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또 어떤 개인이 기도하는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일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3: 아멘.
1: 박형선 집사님의 기도 제목, 저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얼른 나와서 그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박형선 집사님 오늘 연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2: 감사합니다.
1: 이성현 목사님, 오늘 기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또 마음의 감동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왔더니 초음파 검사상에 이제 갑상선 이상이 있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이제 갑상선 암으로 발병이 돼서
1: 목사님도
0: 2년 전 2014년

0: 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게 맞죠. 근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 힘듦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마음도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때 주신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아실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와 또 그 오빠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2: 아멘.
0: 그 말씀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목사님만 보시면은 아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터치유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한 거예요.
2: 사연이 있었군요.
1: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그 또 아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의 선하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터치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또 다음 주에 함께하고요. 혹시 나도 이렇게 정말 나도 병원에 있는 분들만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이해되시죠? 네. 그런 원칙을 잡고 있고 우리 박형 집사님처럼 나 병원에 있는데 나 꼭 기도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유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언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예정 피디님.

0: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이흥훈님께서도 유튜브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치유의 역사가 집사님과 오빠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는데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 기도는 우리의 아픔을 없애는 것 이상의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그 아픔 속에서도 기도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마침내 회복을 일으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여러분 터치유 터치유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좋은 아침 오프닝도 또 여러 링크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에 우리 오형은 윤석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 그대로 디지털 원주민, 즉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지금의 세대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난 정보들이 공유되고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성경적인 정보, 음란물, 폭력적 게임,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나쁜 정보들을 쉽게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건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이지만 갈수록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나쁜 영향들이 차세대에 나타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외치며 시간을 낭비시키는 게임과 막장 드라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SNS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만든 정크 아트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 버려진 캔과 플라스틱이었는데요. 예술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더라고요. 못생기고 늙은 호박도 인류 셰프의 손을 거치면 최고의 스프 요리가 되는 것처럼요. 문득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기준에 치여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상처투성인 쓰레기처럼 가치없게 느껴지는 아침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선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의 원어적 의미가 놀랍게도 예술 걸작품을 뜻한데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또 깨어진 상처도 모두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가 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은 오늘이라는 도화지에 우리를 가장 빛나는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래, 나는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 당당한 고백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과 찬우울의 음성으로 2026년 8월 10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018번님, 오늘 아침 출근길 유독 마음이 무겁고 지쳤었는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걸작품이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찬양 통해서 힘내서 출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가치가 또 작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조금 투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참 소중하고요. 또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 교회 지체들, 너무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듬뿍 누리는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드디어 마지막 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귀한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찬송가 이야기까지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나를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 사이에서 고민할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0: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바로 이 엄숙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담은 찬송입니다.
1: 이 찬송은 20세기 초 미국 청년운동의 열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가사를 쓴 얼 마뎃은 미국의 시인이자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1925년 어느 날 그는 세계 스윗 선교회 청년 집회에서 사용할 특별한 찬송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과 물질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마뎃 교수는 안일한 삶에 안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떠올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청년들의 결단을 가사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2: 이 시의 멜로디를 붙인 사람은 해리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의 음악 교수로 마뎃 교수의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메이슨은 가사가 가진 결연하고 웅장한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 행진곡 스타일의 장엄하면서도 힘있는 곡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헌신예배와 임직식 등 결단이 필요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1: 새 찬송가 461장의 가사는 주님의 질문과 우리의 응답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최후 승리 믿노라 고백한 제자들처럼 후렴 우리 주의 신실한 제자 되리라. 2절은 너는 최후 승리까지 주를 따를 수 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3절은 고통받는 이웃 위해 너의 삶을 바치겠나? 주님처럼 겸손히 세상을 이끌어가겠습니다.
3: 4절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답하겠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후렴의 고백 죽기까지 헌신하리 우리 주의 신실한 제자 되리라.
4: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더 편한 길, 더 이익이 되는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은 단순한 고난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안락함에서 한 걸음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질문에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답해봅니다. 주님, 주께서 도우시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함께 묵상하고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단히 강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깨어지기 쉬운 진흙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너무나 버거운 하루가 되지만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하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깊은 옥에서 순종의 공식이 뒤집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낫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람이 무덤에 산다든지 사람이 옷을 벗고 산다든지 쇠사슬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니 즉시 떠나니라.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 나음을 입게 된 거죠.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일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내 여동생이었거나 아니면 내 딸이었거나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종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점을 봐줬던 여종이 귀신이 떠났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0: 않습니까? 더 이상 정을 봐줄 수도 없고 수익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0: 자, 여종의 주인들이 뭘 봤다 그래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아니, 지금 여종이 정상으로 회복된 건 안 보여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종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귀신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귀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눈빛과 이제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막 바울에게 막 이렇게 소리치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보여요. 이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눈에 안 보이고 이 주인들이 보는 건 뭐냐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만 보이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이 새는 것만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요. 그리고 장터로 끌고 갔다.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로마의 이 아고라는 광장을 의미하거든요. 이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고라예요.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 마켓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제 자기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장터 안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있는데 그 행정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관들이라고 나와요. 스트라테고스. 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하고 의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전 경비대장을 헬라어로 스트라테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치안,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행정관, 스트라테고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아고라, 빌립보 광장 안에도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관, 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상관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스트라테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0: 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 뿔이 나 있어요, 지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빌립보 아고라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돈 얘기는 쓱 뺍니다. 돈 얘기하면 치사해지잖아요. 약간 시쳇말로 가오가 안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얘기는 자기들도 부끄러운 건 알아요. 그래서 돈 얘기는 빼고 그리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바울과 실라가 본인들이 유대인인 것을 밝힌 것도 아니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 빌립보 광장에 모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 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로마는 어떻습니까? 다신교잖아요. 제일 높은 신이 주피터고 또 결혼의 신 주노, 지혜

의의 신 미네르바, 전쟁의 신 마르스, 사랑의 신 비너스, 집에 가면 집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문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을 인정하고 다양한 신이 서로 공존되는 이게 문화요, 이게 선진국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야훼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일신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입니다. 미개하고요, 답답하고요, 말도 안 통하고요, 참 그런 종족으로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할 때 늘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빌립보 광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 순간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봅니까? 마치 벌레를 바라보듯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적인 선입견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한마디에 이 여종의 주인들의 그 혐오를 조장하는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이 혐오에 완전히 동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바울과 실라가 소요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데모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거스를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군대가 이 빌립보에 와서 통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날 아침 불과 30분 전, 1시간 전만 해도 이 빌립보 아고라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이른 아침 올리브유를 막 짜낸 농부들이 야 오늘 이거 가지고 장사 좀 해야지 하고 이 빌립보 광장에 왔을 수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좋은 원단이 왔어요. 옷감이 왔어요. 천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하고 누군가는 또 빌립보 아고라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그마한 단 하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 최근에 로마 황제가 발표했던 칙령이나 세금 문제나 군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또 서로 논쟁을 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주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우당탕탕 이 성난 싸나운 이 여종의 주인들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바울과 실라 두 명을 끌고 와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고라 광장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스트라테고의 앞에 이 두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구경할 때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나요? 아무리 올리브유가 중해도 싸움 구경을 놓칠 순 없죠. 그래서 모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정말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완이 좋잖아요. 수완 지구에 사시니까. 네. 어떤 수완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수완이 좋아요. 여러분 많은 여종이 있지만 점치는 여종은 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노예시장에 가면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근데 점치는 여종이에요. 값이 조금 더 나갈까요? 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주인이 함께 돈을 내서 이 여종을 사는 거예요. 같이 여종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여종에 먹고 자고 하는 숙식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점을 보려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런 이동에 드는 비용,
또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 또 고객 관리에 드는 비용 등 이 모든 비용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하면 부담되니까 여러 주인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이것도 수완이 좋은 거죠. 로마 사회에서는 한 명의 종을 여러 주인이 공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특히 어떤 종이냐면 뛰어난 종들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높고

또 비싸요. 또 음악이 뛰어난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도 비싸요. 또 어떤 종이 비쌀까요? 싸움을 잘하는 종이에요. 영화에 검투사 막 이런 소재가 나오죠. 그래서 좋은 종인데 진짜 싸움을 잘하는 종. 이것도 주인이 여러 주인이 함께 공유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또 그걸로 돈을 벌게 해주니까 여러 주인들이 이 한 명의 여종을 부리면서 수익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수완이 좋은 겁니다. 또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상황 판단도 잘해요. 무슨 판단이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딱 알아차립니다. 내 여종의 눈빛이 어제랑 다른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도 둔하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안갚음을 해야 할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광장으로 데리고 가죠. 광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선동해야 할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이 두 사람을 곤혹스럽게 해야 할지, 스트라테고이에게 어떻게 하면 압박할 수 있는지, 여종의 주인들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모든 재판에는 적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피고에게도 최소한 변론의 기회를 줘야죠. 그것이 당시 로마법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이 스트라테고이, 상관들은 조금도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바로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둬라 라고 유죄를 내려버리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상관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를 고발하는 저 주인들의 말이 맞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혹시 너희는 할 말 없냐?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 일에 목격자나 증인이 있는지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유죄로 판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매로 칩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잘 따졌다면 이 여종의 주인들의 그동안의 횡포,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얼마나 그 노동력을 착취했었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을 것인데, 또한 주인이 고발한 대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빌립보에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전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빌립보 성에 왔다라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묻혀버립니다. 여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화가 난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허위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깁니다. 그리고 매를 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예,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실라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지. 내 얘기는 안 듣고 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나를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한데 그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하여튼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지. 그런데 이미 나는 낙인이 찍혀버렸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 성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나는 이 빌립보 성을 위협하는 공공질서를 해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나는 낙인이 찍혀버렸단 말이죠. 바울이 뭘 그리 잘못했어요? 실라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 빌립보 성에 온 것.

0: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맞아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도 루디아가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을 쫓아다니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조리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혼이 아픈 여인을, 영혼이 병든 여인을 고쳐줬어요. 치유했어요. 회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게 뭐예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던져지게 되었단 말이죠. 23절, 24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깊은 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결과가 깊은 옥에 던져지는 거죠. 영혼을 치유한 결과, 사역의 결과가 깊은 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종, 그 신앙생활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1: 복받고
0: 죄 지으면
1: 벌 받는다.
0: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공식이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쩌다가 이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쩌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고친 거잖아요. 치유 사역을 한 거잖아요. 말씀 사역을 한 거잖아요. 선교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게 깊은 옥에 갇히는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죠.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천 명 이상을 배불리셨고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곤란한 가정을 물로 포도주로 바꿔서 다시 살게 했고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고발하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흠잡을 데가 없고 트집잡을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황제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 그랬다고.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씌워버립니다. 결국 폰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되게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깊은 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옥에 들어갈수록 그곳은 더 십자가의 자리고 깊은 옥에 들어갈수록 그곳은 우리 예수님의 자리고 깊은 옥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하심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옥터를 흔들어요. 옥문을 다 여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착고를 다 풀어버리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잠시 고난을 받는 걸 허용하셨어요. 잠시 모욕을 받는 걸 허용하셨어요.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옥에 들어가게 된 까닭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된 잠시 받는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고 깊은 옥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0: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1: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0: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깊은 옥에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가셔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스올에 가도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옥이 스올이에요. 스올에 가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왜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상황이,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정말 영혼을 치유하려고 애를 썼던 것뿐인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쓰라린 아픔인지 상처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왜 내가 이렇게 점점 깊은 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들어간 깊은 옥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깊은 옥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 깊은 옥이 여러분의 사역의 종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제 다 풀려요. 상황도 풀어지고요. 재정도 풀어지고요. 건강도 풀어지고요. 이제 다 풀려요. 하지만 그 깊은 옥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 하나예요. 당신이 던져진 깊은 옥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깊은 옥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이 깊은 옥은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잠시 허락된 고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안에 깊은 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그 닫힌 문을 열어줄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옥터를 흔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마침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깊은 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큰 헌신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 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세요.